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So let's get into it. 오늘 참 많은 메시지와 또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I'm very impressed and I feel very happy, but very, you know, sort of I felt like I ran out of gas. 하지만 오늘 준비한 Music Boutique 다시 주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nted to talk about this thing called a talkbox. Talkbox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I can't really say it's an instrument. 악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talkbox라는 약간 조그만 이런 이펙트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So 그게 뭐냐면요. 실제 악기 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를 이 톡박스에 연결하고 이 톡박스에 이 튜브 같은 게 있어요. 그 튜브가 연주자의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그 튜브를 물고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치는 그런 거죠. So talkbox is a device that sends the sound of an instrument, right, to a performer's mouth through a tub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와 아니면 키보드를 연주자의 입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중간 이 디바이스가 톡박스라는 것인데요. 아마 톡박스가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을 겁니다. So, you play a guitar. Let's say you play a guitar. Make a certain note. 어떤 음을 내는데 그게 저희는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죠. So it is amplified through an amplifier, right? An amplifier에서 뭔가 이 톤을 조절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톤이 조절이 되겠죠. But our mouth kind of functions as an amplifier. So when we changed the shape of our mouth, 그래서 입 모양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발음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발음의 어떤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타 소리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사람의 입이 어떻게 보면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So our mouth becomes a filter of either the guitar sound or the keyboard sound. 그래서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톡박스가 어떻게 이 연주가 되는지 먼저 이제 키보드로 연주를 하는데요. 키보드 소리가 이렇고 이게 입으로 연결이 되면은 튜브가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클립이 있거든요. So there is a clip that I found that really explains the mechanism behind the talk box.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그냥 켜주시고요. 감독님 이 클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키보드로 내는 소리죠.
1: So to use the talk box, you're going to put the tube in your mouth, and the sound that's coming out of the tube is going to go into your mouth, and you are going to mouth words, and that's where you get the sound.
0: 네,
1: so here's what the talk box sounds like as you get it in your mouth.

신기하죠. So that exact keyboard sound is converted into that kind of sound by putting the tube to the player's mouth.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튜브를 물고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모양만 발음만 하면은 so the keyboard kind of imitates that the pronunciation style of your mouth.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 heard is a keyboard, connected to a person's mouth through a tube. 하지만 기타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연주가 됐었는데 아주 흔한 예로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곡인데 감독님 이 곡 한번 잠깐 밑에서 틀어주세요. 반조비 노래죠. 우와 우와 우와 어.

So you might have wondered, what does that sound come from? Wah, wah, wah, wah. So Richie Sambora, the guitarist of the band Bon Jovi, was one of the maestro of using the talkbox. 그래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하고 그 톡박스가 본인의 이제 입으로 튜브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 본인은 그냥 그 마이밍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So Living on a Prayer 듣고 계셨는데 그래서 반조비가 꽤 많이 이 톡박스를 사용했었는데 또 반조비의 곡으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It's My Life.

자유롭다고 봐야 될까요? 흥미롭네요. Yes. Since 신디사이저나 기타의 어떤 표현력에 이 사람의 어떤 발음, 어떤 특정 발음 스타일을 입혀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사람의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it gives very humane feel to synthesizer by mouth serving as the filter, final filter. 그런 것입니다. So 방금 본조비는 이제 리치 삼보라 기타리스트가 이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한 건데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of how synthesizer would be connected to talkbox. 아까 이제 클립 들려드린 거는 이제 신디사이저가 톡박스에 연결돼 있는 건데요. This song by Tupac, California Love라는 곡에 바로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피처링이 되는데요. There's this guy named Roger Troutman who is a funk musician, right? And he is known as you know the maestro of talkbox. 그래서 그 그분의 이제 톡박스 보컬이 바로 피처 아주 헤비하게 피처리 된 곡인데 it's almost it's the DNA of this song. 이 곡의 거의 그냥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it was actually produced by Dr. Dre for Tupac. 그래서 투팍의 곡이지만 이 곡을 예, Roger Troutman이 톡박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그런 멜로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upac, California Love.

Tupac, California Love. So people would just assume that this is Robert Trotman's vocal and some post effect to it, putting some post effect to it. 이제 녹음한 다음에 후 작업으로 이제 이펙트를 입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no, not at all. Actually, it is a talk box, a very iconic talk box performance by Roger Troutman, who is considered the icon of talk box.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헬륨가스라도 마셔야 되나? 이렇게. 헬륨가스 마셔도 좀 이런데라고 이렇게 큐틴께서 늘께서 말씀해 주신데, kind of, yeah, has that feel to it, huh? 그래서 또 이런 톡박스가 예전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with all this retro movement, artists these days are actively using talkbox with their music. And Bruno Mars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진짜 톡박스를 제대로 쓴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요. 이 24K Magic 역시 바로 시작하자마자 톡박스가 됩니다. Right off the gate, you'll hear the talkbox intro with this Bruno Mars song. 한번 들어보실까요? 24K Magic.

24K Magic, Bruno Mars.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톡박스. 제대로 쓰면 정말 멋집니다. It has to be used in the right context and the right style of music. But I think, you know, Bruno does it just so good, so well. 그래서 톡박스 얘기를 했는데 보코더라는 게 있어요. It's very kind of a similar sounding. 이제 톡박스는 입 모양으로 이제 그 사운드를 shape 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보코더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 신디사이저를 전자적으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So talkbox, you know, physically sends an instrument sound into the performer's mouth, right? But whereas a vocoder electronically combines a human voice with a synthesizer to create this very robotic vocal effect. 그래서 Daft Punk 음악을 들으면은 보코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Maybe next time we will delve into a vocoder.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이 컴퓨터가 이제 사람 목소리를 신디사이저에 입히는 건데 스티비 원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그런 것입니다. So let me end with Peter Frampton, Show Me the Way.

So Music Boutique has started with no usual signal music.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인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Ethio Jazz. Have you heard of the term Ethio Jazz? Ethio Jazz는요. 에티오피아 전통음악, 미국 재즈, 펑크, 라틴 음악이 섞여서 탄생한 굉장히 독특한 장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o Ethio Jazz combines Ethiopian traditional music, jazz, funk, Latin. 들으면서 과연 재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었는데 That's not that important, right? Ethio Jazz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그 Father of Ethio Jazz라고 불리우는 이 Mulatu Astake라는 분인데요. You're listening to his music right now. 그래서 한번 먼저 Mulatu Astake 곡 조금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This is Mulatu Astake, Te Zeta.

So you're listening to Mulatu Astake, the father of Ethio Jazz. The song is Tezeta. Tezeta는 에티오피아어로 nostalgia 또는 longing에 가까운 뜻인데요. 약간 그리움이 느껴지는, 그리움의 감정이 표현된 그런 곡처럼 느껴집니다. I think Tezeta could be translated in Ethiopian as a nostalgia or longing. 약간 이 서구 음악에서는 종종 블루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Or in Portuguese, saudade, which is a word that you hear a lot in you know, bossa nova music. 그래서 에티오피안 음악에서의 어떤 이 한, longing, 그리움, nostalgia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장르처럼 tezeta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음악의 느낌을 보면요. 묘하게 여러 어떤 문화의 음악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동, East Asia, Middle East, Africa, and even Asia. 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You know, I used to go to 낙원상가 a lot when I was young. 낙원상가 아시죠? 악기 파는 곳. And if you go into 낙원상가, you hear a lot of musicians, you know, playing their music. 뭐 악기 수리점도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악기 다루는 분들, 뮤지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You see a lot of older generation of musicians there.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뚱땅뚱땅 연주하는 그런 풍의 음악이 있습니다. 약간 트로트 같기도 하고 옛 가요 같기도 하고 the type of music that those older generation of musicians there play somewhere in between like a trot and all the traditional 가요. 근데 이 몰라투 아스타케 음악을 들으면서 바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 was kind of trying to figure out why do I that kind of vibe with this music. 조금 찾아봤더니 에티오피아 음악, 트레디셔널 음악, 전통 음악에서는 이 오음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Kind of like a pentatonic in a blues music. 물론 펜타토닉과 또 이제 우리 국악에서 쓰는 오음계랑은 조금 다른데 but kind of a very similar in vibe. That's why I get that kind of vibe. 아,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동양음악 같기도 하고 중동음악의 느낌도 나고 아프리카 느낌도 나고 그런 느낌이 바로 여기서 들었구나. 여기서 났구나. So, you know, whenever we listen to traditional music, 오음계가 주는 어떤 한 그리움 같은 정서가 있잖아요. I think that's why exactly we feel that way by listening to this music. 네.

테제타라는 노래 거의 이제 다 끝났는데요. 다음 곡 역시 블라투 아스타케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Mulatu Astake, Ijel Tezela, meaning a personal memory. Isn't it such a familiar vibe?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예, 우리한테 멀지 않게 느껴지는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독더미님께서 낙원상가 아래에서 할아버지들이 연주하실 법한 Yes, exactly. 스카프 들은 낙타님께서 재즈인 듯 특유의 전통음악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신기반기. Right, bit of a jazz and bit of a, you know, traditional music and feels like kind of an old saxophonist doing the solo right around the 낙원상가 area. 그렇죠? So, 멜라투 아스타케의 곡, 두 번째 곡이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2005년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Broken Flower 때문인데요. His music was being highlighted again in 2005 because of this movie by Jim Jarmusch titled Broken Flower. Broken Flowers라는 그 영화 사운드 트랙에 방금 들으셨던 곡이죠. 멜라투 아스타케 에젤 데젤라 이 곡이 또 다른 곡과 함께 수록이 되면서 이분의 음악에 대한 굉장한 또 이 조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권 청취자들에게 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o through this movie, his music was became known to Western listeners. 그래서 에티오피아 음악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음악들이 많았습니다. This one is by Mahmoud Ahmed,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legendary figure in Ethiopian music. Singer이신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Mahmoud Ahmed. The song is Yeshi Haragetu.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rt of an abrupt ending. Sorry about that. So Mahmoud Ahmed, Yeshi, Haragedu라는 곡이었습니다. 반응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영신이님께서도 멍하게 있다가 지금 멜로디 듣고 웃어요. 트로트 연주로 들려서 웃음이. Yes, that's how I felt exactly. Their music felt so, I don't know, close. I felt like Ethiopians are our brothers. 우리 형제 나라처럼 느껴지는. 베스킨님께서도 약간 세련된 트로트 연주 같아요. Yes, exactly. 1232님께서도 이 노래는 가요 무대에 나올 법한 느낌이 나요. 크크크. Yes, exactly. 가요 무대 한번 마무드 아메드 초대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next artist, Ethiopian artist is Helu Medgia라는 분인데, he's a organist, accordionist, and also pianist. So 또 이티오피안만의 또 어떤 이 상당히 서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Helu Medgia. The song is Yefkir Enguruo.

0: Okay, we're back. Quiet and peaceful here.
1: Wow, is it too hot today?
0: Right. So we just listened to, last song was from the original broadcaster. Broadcaster, what you get of Scrub Rock Teacher's Pet. So Connor and Kaylee just left the building and wow, it's so much energy. 그러니까 yeah. 너무 이 배우분들의 에너지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이
1: 무대를 왜 들었다 날다 하는 정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조그마한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뒤집어 놓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주디 앤님께서 믿기지 않는 모닝 라이브라고 amazing이라고 A를 지금 몇 개를 쓰신 거죠?
0: 그거요. And 조국님도 보내주셨는데요. EFM을 찢어 놓으셨다 보내주셨고요.
1: 8696님께서는 The answer is 3, BTS. I loved all the songs you guys sang today. I really want to see you on the stage and get great energy 라고 하셨는데
0: right. I think,
1: 실제
0: yeah.
1: 제가 2019년에 봤을 때도 커튼콜 하고 나서 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요.
0: Right. I remember
1: 완전
0: too.
1: 무대 전체가 그리고 관객석 정체도 진짜 하나의 락 콘서트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도 우리 듀이 핀
0: Right. See, as I was preparing for this interview, right? Mm-hmm. I was kind of searching for, like, you know, Connor and what kind of performance he did in the past, right? Yeah. And then I saw he did a little radio appearance about 3 or 4 years ago in Korean radio. Mm-hmm. And then I saw his face. Okay, I remember now, right? How he was with the... 그 당시에 정말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어떤 디테일한 그런 기억은 없는 거 있잖아요.
1: Yeah,
0: 근데
1: yeah.
0: 그분의 그 퍼포먼스 보니까 그랬었지.
1: 그거였어.
0: I remember that face.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He was so dewy.
1: 저는 2019년에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오리지널 캐스트가 아니라 우리 한국어 버전으로 한국어 캐스트를 한다면 듀이 핀 역할로
0: 누가
1: 누가 하면 좋을까?
0: Wow. Oh, that's a great question.
1: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0: 저의 짧은 근데 그 뮤지컬 그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요.
1: 어쨌든 뭐 그러니까 락커 중에서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0: 그 윤도현 씨가 생각이 나는데
1: 네.
0: not quite though.
1: 저는 생각난 뮤지컬 배우가 있어요.
0: 누구요?
1: 송영진 배우.
0: 아, 송영진 배우.
1: 송영진
0: 네, 헤드윅.
1: 배우가 예, 듀이 핀의 역할을 하신다면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0: Right. 네. 그 좋겠네요.
1: 너무
0: 근데 잭 블랙의 캐릭터는 정말 그 두플리케이트 하기 힘든 캐릭터라서
1: 네.
0: 누가 하든 간에 굉장히 쉽지 않은 역일 것 같고요.
1: 네네.
0: 아니 저렇게 노래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세네 번 다섯 번을 할 텐데 와우, I wonder how they're able to maintain their stamina.
1: Yeah.
0: So,
1: wow.
0: 또 항상 인터뷰와 할 때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마음에 너무 든든한
1: It's my pleasure.
0: 하여튼 도슨트님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1월 13일 7시 공연에 이분들 가시는 거잖아요.
0: 네.
1: 부럽습니다.
0: 좋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we'll see you, Anna, next week, okay?
1: Yeah, thank you.
0: All right, I'll be back in the studio tomorrow, same time, at 10 to 12, right here on TBS FM. I've been your host, EQ. Here's the last song. Here's a song from the musician that movie School of Rock Baird, Miranda Cosgrove, About You Now, TBS FM. How could I know what you meant? There was nothing to compare. That is all for today's highlight edition of 101.2-101.3. Tune in again from next Monday to Friday for the live edition of 101.2-101.3 from 10 a.m. to noon. Enjoy the rest of the weekend.

0: 戴德老师刚刚讲到了，今天他已经先帮我们泄露了一个秘密了。我们要为大家来介绍是许常惠老师的作品，他写的是曹雪芹《红楼梦》里面的一个段落，就是《葬花吟》这首非常非常知名的一首诗词。是的，他用这首诗词来写了一首音乐。
1: 对，他的编制，他的编制是女高音独唱，女生四部合唱。
0: OK，
1: 然后最特别的是，他的伴奏只有两个乐器，一个是引磬，叮叮叮，啊，一个是木鱼，这就念经的两个声音嘛，
0: 一开始就是了。
1: 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

We are starting off with Starship. We built this city. It takes time for you to build a city, right? 뭐든 단번에 이루려다 보면요. 오히려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랑 좀 비교하고 조급해하면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속도를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It's so easy to get caught up in the hustle and feel like you're falling behind if you aren't sprinting like everybody else. But I honestly think the best things in life are slow-cooked, not microwaved. And let's just trust our own timeline today and just focus on taking that next steady step. That steady step, not fast step, but steady step, okay? So good morning.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First of all,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Bensboro Morning Groover. Hello, hello.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루버 닥터 페이퍼 상민님 모두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떤 아침 보내고 계세요? Are you having a busy morning? How was your weekend, Morning Groovers? 주말 잘 보내셨어요? For me, I was strolling around Seoul for the whole entire day. Well, first of all, after lunch, I suddenly felt like riding a bicycle. So just spontaneously, I was like, let's go out for riding a bicycle. So I took Daringi and then I drove Daringi from Gangnam. And then I went over to, I went over to 무역센터 and then I drove all around 잠실.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되게 이상한 루트로 갔어요. 그냥 공원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루트로 저기 막 개포동 어디까지 갔다가 막 다시 돌아가지고 저기 막 송파구 막 가고 막 이상한 루트로 자전거를 탔는데 좀 재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막 산책도 하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 16,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So at the end of the day, I had sore legs. But then that kind of made me have a good night's sleep, so that was a good thing. 덕분에 정말 아마 코 엄청 골고 잤을 거예요. 진짜 기절하듯이 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우리 조국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선선한 공기로 인해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 되세요. So I see a lot of you talking about the weather.

the air condition these days because obviously it's much cooler and the sky is really up high and it looks really nice. 그냥 아침에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 되게 좋아지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막 일교차가 생기고 이러니까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슬금슬금 하기 시작했어요. We start to say, you know,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We're starting to say things like this, morning groovers. Obviously, we are experiencing some change in the weather. 이렇게 또 변화와 함께하고 있는 모닝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이 계절의 변화를 함께 만끽하시고요. 코코 모닝 그룹어, 굿모닝. 선선한 아침 공기가 너무 좋네요. 이번 한 주도 활기차게 스타트! 그러니까요. 공기 좋고 괜히 또 기분 좋아지잖아요. 이 기분 유지하면서 이번 주도 활기차게 꾹 보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안녕하세요. 날씨가 또 좋다고 하시네. 호박맨 모닝 그룹어도. 굿모닝, 날씨가 정말 좋네요. 사모님, 두통은 좀 괜찮아지셨나요? Oh, look at you asking me about my headache. If I'm still going through my headache or not. Of course, I am recovered 100%. My head feels so clear. 그냥 두통이 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는데,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요.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어. Thank you for asking. I hope you're feeling the same way too. I hope you're in your best condition to start the week. 우리 찬이송 모닝 그룹어, 굿모닝입니다. 간만에 출첵합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요. 모그의 금단 현상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또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아, 이 정도인가요? 모그의 힘. 안 들으면 좀 허전한 느낌이 있기는 하죠. Because obviously this program fills up your morning every single day. So if you miss out on it, you're missing a lot. You're missing out a lot on the game. 우리 킴스 팬 모닝 그룹어. 또 힘든 한 주의 시작. 그나마 일과 시작 전에 모닝그룹으로 마음을 달래고 들어갑니다. 주말에 불꽃놀이 보셨나요? Oh yeah, we did get to enjoy this fireworks in Seoul, 여의도. I don't know if all of you got to enjoy that. I didn't get to enjoy it at all. I think the first and my last time I actually visited the venue to enjoy the fireworks was back in 2011. 제가 새내기 때 이제 친구들이랑 기운 막 넘칠 때 그거를 보러 사람들 그 인파 속에 밀려가지고 여의도 한강공원을 갔었는데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운전하다가 중간에 이제 지나가다가 아 맞다 불꽃축제 하네 이러면서 보고 우연히 뭐야 오늘 불꽃축제 하나 보다 이러면서 알아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You know, I found out about the fireworks while I was actually driving.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막 영상으로도 중계하고 막 이랬는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예쁜 거 많이 많이 보셨던 그런 주말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박은혜 팀장님 보셨을까요? 아니라고? 우리 감독님도. 에이, 다들 무표정으로 아니,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왜요? 이런 거 보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 예쁜 거 많이 보셨는지 저한테 오늘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If you wanna talk to me or request a song, you can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8890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 새돌입니다. 누나와 6살 터울이라 걱정 많았었는데 너무 잘 지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들 사랑한다고 또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Oh, happy, happy. Birthday 또 생일이구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들이 다 이제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We worry so much about our kids because we love them so much. So we always care about them a lot. But then when the time passes, you will realize that all those worries were kind of worthless. But that shows love towards your son.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함께 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룹 아들. Let's now move on. We have a busy day ahead. So let's go over to MG Q&A.

0: Let's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Morning viewers,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one simple question. So today, I want to ask you this. When you really think about it, what is the most useless thing in the world? We always talk about the good things in life, right? And how we have to cherish them every single day. But I kind of thought that we never get to talk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world. Yes, people say that there aren't any things that are useless, but when you think about it, there's actually a lot.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미세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말 쓸데없지 않나요? 뭐 그런 것들 차근차근 같이 생각해보고 이야기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Yeah, I also have to say that worrying is kind of useless because all of our worries turn out to be completely nothing most of the times. And also, mosquitoes. 아주 좀 모기 요즘에도 가끔씩 이렇게 보일 때가 있는데 아, 모기가 꼭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약간의 그런 잔소리? 이런 것도 좀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I don't think naggings are useful at all because people just won't listen to you no matter what you say.
1: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잔소리를 하면 듣지 않습니다. 말한 내만 입이 아픈 거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 것 같죠, 여러분들?
0: So let's all think about it and talk all about it together here today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life.
1: 세상 가장 쓸데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And

And hello to our 반장님! 우리 Young Age 모닝그룹업 반장님! 어서오세요! 하진 모닝그룹업 그리고 체육부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Welcome to Morning Groove. It's always good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n your morning routine. 우리 청소 반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2208 모닝그룹업. 와우! 반갑습니다. 청소 반장님 이게 얼마만이세요? 안녕하세요. 썸머님. 20여 년 전 서울 불꽃축제 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요. 20여 년이 지나서 불꽃축제 직접 다시 봤습니다. 직접 카메라에 담았는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picture of the fireworks festival that you enjoyed the past weekend. And you took the picture by yourself. I believe that with your own camera. And it's stunning. 이 불빛 캡처하는 게 번짐 없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캡처를 하신 건지. And you have proposed. Ooh, la la. Already go, already. 20 years ago. And it must have meant a lot for you to go there, the same venue where you proposed to your wife again after 20 years. How romantic is that? 프로포즈는 어땠을지 좀 감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 이제 불꽃 터지잖아요. 누구누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뭐라고? 안 들려! 아, 너무 예쁘지 않아? 뭐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제가 프로포즈 같은 걸 안 받아봐가지고 상상만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 청소반장님, 어쨌든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뵙고요. Since you have requested a song, we're going to play for you.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nd 아시보리 모닝 그루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그리고 좌절하는 라이언 모닝 그루버께서 I couldn't see the fireworks in person, but I enjoyed the festive atmosphere from home. Sorry, it's been a while. It's so nice to be back. It's always good to be back here on Morning Groove. And also, I could see that you have sent a video in our open chat room. So many fun stuff are going on in our open chat room. So if you're curious or interested, go take a visit. Search for TBS EFM on KTalk app on the open chat room, open chatting방 TBS EFM 모닝 그룹에 들어오시면 우리 좌절하는 라이언 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그리고 우리 수많은 모닝 그룹어들의 재밌는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가끔씩 조금 약간 내향인이나 낯을 가리는 모닝 그룹어들은 들어오시고 나서 워우 하고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냥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You can just stay in the chat room and not talk at all. Yeah,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Morning Groovers. It's our open chat room. 어쨌든 여러분들 뭐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좋고 그냥 관망하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Okay,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life because there seem to be a lot, Morning Groovers, when we think about it. 여러분, 이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암만 생각해도 좀 세상 쓸데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고민 좀 해보셨어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얼짱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라. 전 귀신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너무 무서워요. 아예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귀신 영화조차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This is so cute. So the most useless thing in the world for me, it's ghosts. I've never seen one, but they are so, so, so scary. I wish they didn't exist at all, so ghost movies wouldn't be a thing anymore.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귀여우시다 이러고 있지만 저도 귀신 무서워요. But I don't know why. I don't like ghosts. I'm scared of them. I'm always frightened by ghosts. But I always look for ghost movies. I don't know why. I'm maybe looking for some dopamines. 이상하게 자꾸 저 방탈출도 가끔 하잖아요. 취미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자꾸 공포 테마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분명히 무서워서 막 눈 감고 귀 닫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 도파민을 제가 즐기나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얼짱님이 고통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귀신 본 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무섭고 싫은. How can we be afraid of something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in our lives, right? 궁금하네.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께서는요. Donald Trump 이기적이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듯해요라고. 호박맨 모닝 그룹 저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따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싫어하시겠다. Hello, my name is Donald Trump. I love Melania Trump very much.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라해가지고 제발 그만해!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정말 도로정체는 쓸데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도깨비처럼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직장, 다른 나라 이렇게요.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시네? 저도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I know. It's morning time, so a lot of you are suffering from traffic jam, and it's really, really annoying. 그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는데 그냥 되게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막 오래 걸리고 이러면 괜히 억울해요. It feels like you're losing if you are suffering from traffic jams for a long, long time. 그러니까요. 아, 이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은 어딜 가든 한 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디폴트로 그냥 뭐 서울에서 뭐 어디 뭐 간다, 뭐 어디 뭐 강남에서 여의도 간다, 여의도에서 뭐 또 어디 상암동 간다, 상암동까지는 아니겠구나. 뭐 어쨌든 넉넉히 한 시간을 잡아야 되는 이 현실, 같은 서울 아닌데도 말이죠.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that seems to be useless in our lives.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 DJ Ba has it. 우리 DJ Ba 모닝 그루버께서, 왜 모닝 그루버지?
잘 선택해서 들어주실 겁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because it's free. Morning Groovers 공짜입니다.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a genius guitarist, Eric Clapton, Layla.

And that was Layla by Eric Clapton. 우리 무니무니 줄무늬 모닝 그루버 and Benny from the Philippines are checking in and greeting us. Hello and good morning to you. Now going back to our MG Q&A. 3998 Morning Groover responded, Good morning, Sama PD님, all listeners. There may be such a thing as a meaningful laziness, but I think the most useless thing in the world is just being lazy for no reason. I tend to procrastinate and always end up starting things at the last minute. So yeah, I guess that kind of laziness, it's pretty useless. Being lazy. Can it be considered as a thing that are useless? Sometimes, you know, while you're being lazy, you're resting at the same time too, and maybe you kind of needed that time. But I guess so. Yeah, you have a reason. If you're lazy all the time when you have so many things to achieve and do in life, I guess you have to go up, get up, and get moving. Bu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 tip, if you want to escape from being lazy all the time, try to get little things started, not one of those big things. Because if you have a huge goal, it's so hard to achieve. It's so hard to get things started. But if you have a very, very small, narrowed down goal,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practice, right? 그래서 뭔가 목표를 두루뭉술하게, 나 반드시 올해 이거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거를 쪼개고 쪼개고 자잘하게 나눠가지고 진짜 실천 가능한 목표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둘씩 해야 내가 좀 단계별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목표가,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다 끝내겠어. 이게 아니라, 오늘은 약간, 양치를 하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양치는 당연히 맨날 해야 되는 거겠지만, 정말 쪼개고 쪼개가지고, 아, 오늘은 요만큼, 이 챕터를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을 하고,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거예요. 왜 이렇게 하기 싫고, 게을러지는 거지? 이런 거.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쓸데없는 거는요, 주위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삶, 시간이요.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So living while worrying about others think that is the most useless thing ever. I hope we can all enjoy living a life where we are the masters of our own journey. Absolutely 100% 공감, 100%, 1000%, 10,00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막 눈치 보고 신경 쓰느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No matter which consequences that you would have to face, you would have to experience for yourself to discover by yourself.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뭔가 좀 책임질 만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봐야 그걸 몸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또 거기에서 오는 그 어떤 삶의 울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책임은 또 내가 지는 거고요. 우린 어른이니까요. Alright,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life. 세상 쓸데없는 거, 살아가면서 좀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Paul McCartney, Silly Love Songs.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Good morning, everyone. You ar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We are live in the studio, so come on and enjoy this lively vibe all together. 여러분들, 오늘 사연과 신청곡도 많이 많이 받고 있고 또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아, 너무 감사해요. 우리 호타카 모닝 그룹어 오픈 채팅방에 글 남겨주셨고요. 인사 건네주셨군요. 그리고 고양이 CSI 모닝 그룹어도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그리고 새빵 모닝 그룹어께서 굿모닝입니다. 매일 출근길에 듣다가 이제야 글 남겨요. 유유. 유쾌해서 상쾌한 썸머 PD님의 목소리 들으며 항상 에너지 풀 충전하면서 출근하고 있어요. 와, 넘나 다행이다, 진짜. 이 에너지 하나로 하루를 버틸 수 있지 않나요? 이 아침에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All of these energies that you need for the rest of your day are made by this given morning time, everyone. Here on our show.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풀 충전 비타민같이 이렇게 좀 매일매일 드시는 것처럼 에너지 풀 장착하시길 바랄게요. 이런 방송 들으면서 기 안 빨리는 게 어디예요, 그쵸? 이미 기 빨릴 사람들은 저기 이미 클래식 방송 들으러 다 가셨을 거예요. So if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needs that energy, this is the show that you should tune into. 또 이런 거 좋아하시고 또 에너지 받아가시면 이런 거 계속 들으시는 거죠. 이런 거가 아니라 모닝그룹이에요. Remember, 별 두 개. Okay. 여러분들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무료로 또 의견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우리 MGQ&A 답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We're going to go through them even more. 우리 Kim's fan morning groover talked about the most unnecessary thing in our life, and that is Mosquitoes, 모기요. 너무 싫습니다. 특히 여름에 군대에서 산에서 수경할 때 거의 재앙급이죠. Especially back in the military during summer mountain encampments, it was a complete disaster. 왜 재앙이에요? 이 경험이 없으니까 뭐 모기가 진짜 뭐 다른 데 뭐 육지에 있는 모기보다 더 큰가요? 더 시커멓고 막 여기저기서 사방에서 막 달려드나요? 아, 막 더워 죽겠는데 막 모기 달라붙고 막 막 이러면서 애교 부리면서 모기가 안녕 막 이러면서 막 오면서 막 물고 얼마나 싫어요, 그죠? Thank goodness now we are over that because we are stepping towards autumn. 이제 드디어 이제 모기님들이 좀 가시고 계신 것 같아요. But this summer, because it was extremely hot, I heard that there weren't enough mosquitoes. There weren't that many mosquitoes, in fact. 여러분들 좀 다른 여름이랑 비교했을 때 올해 여름 어땠어요? Did you guys encounter many mosquitoes still? 저는 평소 다른 여름보다는 모기가 조금 더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너무 더워서 모기조차도 힘들었던 거죠. 듣고 계신 모기 친구들 미안합니다. 당신들은 재앙이에요. 너무 싫어.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비행기 뜰 때 걱정 세상 쓸데없습니다. So worrying while the plane is taking off, worrying about the plane taking off, that's kind of a useless worry. 저한테 하시는 소리군요. 저는 걱정이라기보다는 그냥 뭔가 안위를 비는 것 같아요. 아, 착하게 살 테니까 오늘도 무사히 도착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So actually, come to think of it, I don't exactly worry when the plane takes off. I just pray so that I can have some good life once I get off the plane. 그리고 185 우리 전소미 모닝 그룹어 8살 전소미 모닝 그룹어 저한테 맨날 언니라 부르거든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썸머 언니. 광

So, Chunsumi actually prefers to read book. How awesome is that? You're a good kid. 책을 읽는 습관을 벌써부터 길들여졌군요. 그래요. 책이 훨씬 재밌어요. 이 책을 넘기면서 그 텍스트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 머릿속에 상상을 하고, How awesome is that? You don't even get to imagine about anything when you're watching TV. All you do is receive that information and just laugh. Ha ha! That's all you do when you're watching TV. So, reading is like a special experience. A very special experience. 사진을 인생샷을 보내주셨네. 이거 썸머니 같았으면 바로 인별그램에 올렸어요. 날씨도 정말 정말 쨍하고 되게 좋은 숙소 가셨네요. 우리 전수미 양.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라고요. 또 휴가 다녀왔으니까 이제 그 시간으로 충전됐으니까 더 파이팅 넘치게 독서도 열심히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독서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these days I'm trying to force myself to read because I start to feel very, very stupid while always watching those reels, short form videos.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한 게, 예전에는 책을 좀 샀었어요. 도서관 가가지고 막책한장한장 넘겨보면 이거 살까, 저거 살까, 막 이러면서 고민을 했는데, I actually rented a book at a library in my neighborhood. And it actually helps because it forces you to read. 그러니까 주어진 기간이 있으니까 억지로나마 좀 읽게 되더라고요, 책을. 그래서 요즘에는 좀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소미 양처럼 책을 더 좋아하지 않고 TV를 좀더 좋아하는 언니로서 요즘에는 좀 노력하고 있어요. 전소미 양처럼 되려고. 지켜봐 주시고요.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our 전소미 동생. 제 동생이에요, 여러분들. 저 언니라고 부르는 전소미 동생께 바치는 Listen, Pretty Girl.

0: girl. 도대체 이 여자는 누구야?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This is going to be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오늘도 우리 부캐 출연자 게스트가 여러분들께 어떤 노래 가사를 낭독해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이 노래가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신 다음에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oday's secret character guest will read out the lyrics of a song for you very kindly, very nicely. And our guest will deliver them in their own unique style. So you have to listen very carefully and try to figure out the title of a song, okay? And send in your answer to guess the quiz question. So today, 미영 리, 이미영 씨, a lady who flew a time machine from the 90s will read out the lyrics for us today. 오늘은 좀 신기술, 타임머신을 타고 오신 90년대에 이미영 씨가 그 서울 사투리로 오늘 가사를 읽어드린다고 해요. 여러분들 좀 타임머신 타고 오신 만큼 좀 환영도 많이 해주시고요. 우리 이미영 씨가 과연 어떤 노래 가사를 읽어줄지 기대를 해주세요. So expect a very special song read by our 이미영 guest. So let's have her in our studio. 이미영 씨.
1: 22살 미영이에요. 전 억압받는 거 싫어요. 정해진 결혼도 싫고요. 자유롭게 연애만 하다가 결혼하고 싶어요. 기억해 주세요. 아뿔싸, 일어나야지 아침인데 눈 감았다가 뜨니 해가 중천이더라고요. 아침밥은 패스, 10분 더 자면 기분이 좋거든요. 테이크아웃 커피로 아메리카노로 부탁드려요. 스토리 속 친구들은 다 왜 잘나 보이는지 저 모르겠어요. 또 왜 아등바등 또 왜 아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막 그러거든요. 우린 다 이어폰을 꽂은 좀비 같잖아요. 가끔은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모두 다 텐션업 업 펌핑. 요즘 사람들은 가끔 말하더라고요. 힘을 좀 내어보시고요. 우리 여러분의 부석순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하루에 시작이 되는 이 노래를요, 제가 옆에서 불러드릴게요. 힘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파이팅 해야죠. 우리 모두 부자 되고요. 파이팅 할 거거든요. Don't give up, never give up. 파이팅 해야죠. 파이팅 해야죠. 우리 부석순이는요, 화이팅이 넘치고 막 그러더라고요. 영어로도 해드릴게요. For your repetitive day, this song that starts it off. I will sing it right beside you. We just gotta find the strength. What else can we do? 성문 종합영어 공부했거든요. We gotta keep fighting. Let's get rich, alright? Because we are gonna keep pushing forward. Don't give up, never give up. Fighting 해야죠!
0: I'm out of breath. 이분 읽었는데 왜 제 숨이 차는지 모르겠어요. Why am I out of breath, morning groovers? Okay, 임영 씨 감사드리고요. Now hop on your time machine and go back to the 90s or whatever. 여러분들, 목이, 제 목이 쉬었어요. 왜지? 제가 안 읽었는데? Can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이미영 씨? 파이팅 해야죠. 막 부석순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뭐 알아서 한번 잘 맞춰보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Here is a song that you want to listen to. Let's go!

So that was the answer, Morning Groover.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부적순 of 17 featuring 이영지, A Fighting 해야지. So I guess that was the song that 이미영 씨 was referring to when she read out the lyrics, everyone. Fighting 해야지가 정답이었는데요. 도대체 우리 얼마만큼의 모닝그룹어께서 정답을 맞춰주셨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Let's find out how many of you got this answer correct. 3998, aka our lazy morning groover. 부석순의 Fighting 해야지였습니다. 미영, thank you for your hard work. You're welcome. 어, 제가 왜 you're welcome이라고 하죠? 미영 씨 가셨는데 이미. Back to the 90s. 예, 90년대로 이제 날아가셨습니다. 어, 우리 93998 morning groover 조금 fighting 넘치시는 기분 드시나요? Because you talked about being lazy. So I hope this song motivated you just a little bit.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부석순의 화이팅 해야지. 옛날 TV에서 보던 목소리가 생각이 나요. 라고 제가 메시지를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I tried.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듯 말듯 하면서 좀 아리송하게 생각을 제가 좀 해봤는데 어떻게 좀 비슷한가요? 여러분들 오늘 또 TV 얘기하니까 우리 90년대에 또 TV 시청하신 분들은 이런 이미영 씨 보신 적 있으신지 한번 알려주시고요. 얼짱님 answered. 크크크크 서울 사투리라니. 크크 보이는 라디오에 90년대 필터 씌운 줄. 성문 종합 영어에서 영어도 곧잘하는 이미영 씨. Yeah, I mean like if you heard from her lyrics, she actually read out the English lyrics too. She actually translated some part of the lyrics by herself, and she actually read them out in English. So she was pretty good. 역시 영어는 성문 종합 영어. 이런 말을 모닝그룹에서 하게 될 줄이야. 6497 모닝그룹을 said 오늘도 이미영님의 기분이가 좋거든요. 이것만 남고 정답은 늘 노래 듣고 맞추네요. 부석순의 파이팅 해야지. 오늘도 모두 파이팅 하세요, 그루버님들. What a lovely message. Such a soothing message for all of our morning groovers. 진짜 모두 모두 파이팅 하세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아직 한 주의 시작이지만 이 파이팅 하나로 한 주를 쭉 버티는 거죠. Right? We're going to be all energized this morning and maintain this energy for the entire week. 선셋 모닝 그루버 까꿍 늦은 인사 대신에 파이팅 해야지 썸머 누나 크크크 썸머 누나 부캐 바닥나서 이젠 정말 할 거 없겠지? 이런 걱정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거 크크 계속 나오네요 부캐가 너무 좋아요. So what if Summer runs out of her alter egos? What happens then? This is some sort of a worry that are completely useless because it always comes out brand new. 그러니까요. 어, 근데 걱정 좀 해주세요. 예, 솔직히 뭐 얼마나 또 오래 가겠어요, 이게. 나왔던 사람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Yeah, some of your favorite characters might actually appear again for some time in the future. So don't get too upset about that. Or, in fact, get excited. Who knows?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뭐 크리스티나 뭐 등등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좀 지켜봐 주세요. 이미영 씨는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Will 이미영 씨 will be back for this segment,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any opinions about it, let me know,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합격, 탈락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번에 또 나올 수 있는지 나올 수 없는지 합격, 탈락 여부 또 문자로 보내주세요. 합격, 탈락. 좋습니다. Alright, Morning Groovers, I'll be back to you guys and introduce you guys more messages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lives. 오늘 우리 토픽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따 노래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낼 거니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거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한테 생각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And we did talk about mosquitoes earlier in the show, and I did mention that we didn't get that many mosquitoes this year because maybe the weather was too hot. But then 박은혜 팀장님 shared me during a song break an article that the mosquitoes will start popping out from now on. And that just gave me the creeps. 굉장히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 더운 여름이 이제 갔으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시즌이라는 그런 기사를 저한테 공유를 주시더라고요. 어우, 소름. 여러분들 모기 조심하시고요.
우리 체육부장님, 쓸데없는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에요. 아무리 방탄 팬, 아미이지만, 아프면 걱정이 되는 동시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에이, 나 모르겠다. 나나 잘하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크크크. 요즘 영어 뮤지컬 주토피아 Try Everything 준비 중이라서 Zoo 노래로 시작합니다. Try Everything은 너무 많이 듣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we will play this song for you maybe in the fourth part of the program according to our DJ Ba. 그러니까 4부까지 함께 해달라는 이런 저희 박은혜 팀장님의 큰 그림입니다. 연예인 걱정 쓸데없다. 그래요. 여러분들, 남들 걱정하기 전에 일단 나 자신부터 알뜰살뜰 챙기시는 게 좋겠죠. You know, before worrying about other people, take a good care of yourselves, right? Because you are always the top priority in your life. 서비모닝 그룹, 혹시 김미영 팀장님도 나오시나요? 아니요. 김미영 팀장님은 그 브루노 마스 트레저 노래에만 잠깐 등장하시고요. 아, 김미영 팀장님 등장하실까?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제가 섭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감옥 가신 것 같은데. But anyways. Morning, Goobers.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 드세요? What pops up in your mind before, right before falling asleep? Because we're gonna take a listen to this song.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This is IOI with 갑자기.

So, what are some of the useless things in life? 세상 좀 쓸데없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민준, 리나, 맘 모닝그룹업께서 저 요즘 아이오아이의 갑자기 노래 매일 듣고 있는데 아침부터 모닝그룹업에서 들으니 기분 좋아져요. 쓸데없는 걱정은요, 드라마 보면서 다음화 내용 걱정하는 거요. 혼자 작가 된다니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So worrying about the next episode while watching a drama, you think that is kind of useless? Why? I think that's necessary. That's the whole fun part of watching a drama series, isn't it? You are immersed into the drama. 뭔가 과몰입하는 재미가 있지 않나요? 드라마 볼 때에는 그냥 다음화 궁금하지도 않고 에이 오늘 거다 봤다. 오늘 드라마 시작했다. 드라마 끝났다. 이러면서 보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음화를 막 상상하면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이런 유추까지 하면서 그 재미로 저는 보는데 That is why I always try to catch every single episode when the drama is being released every single week. 그래서 이왕이면은 좀 본방사수하고 최신에 나온 것들 다 제가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Because it's so much fun. 그리고 이러다 또 작가 되고 이렇게 who knows what's gonna happen in your life.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 정도면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Ben Spiro says, "There is no such thing as most useless object or intangible being. If you examine all perspectives, there is a raison d'être." I believe that's how you pronounce it in French. That means reason for being for everything. So you have requested a song. Let's listen to Rainbow Connection by Kermit the Frog. I guess so. Yeah, I've been talking about mosquitoes, but in fact, mosquitoes are very, very important food chain. Yeah, for fish, birds, frogs, and other animals. So yeah, some pieces, all species actually need mosquitoes, right? Yeah, so you're absolutely correct. But this was all for fun. 약간 민망해지기는 하는데 그건 그래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민준 리나맘 드라마 보면서 막 다음화 걱정하고 이러다 보면 작가 되겠다고 하는데 진짜 작가가 될수 있다면 그 걱정은 가치 있는 걱정인 거잖아요. 아 이렇게 알아서 또 결론을 내주시네. You guys know how to wrap up the whole entire flow of this show. You guys are genius. But anyways, we're going to play this song for Ben Sparrow, Morning Groover, Kermit the Frog, Rainbow Connection.

And that was Off My Face by Justin Bieber, dedicated to Happy Life Morning Groover, who sent in a message. 저는 부부싸움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습니다.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So, yeah, obviously fighting with your husband or wife, it's the most unnecessary thing because it wastes your energy and your time. But we continue to do that. Why are we doing that all the time? 왜 그렇게 싸우는 걸까요? 그쵸? 왜 말을 그렇게 해? 뭐가 또 말을 그렇게 해? 이러면서 싸우고 감정 소모하고 또 그런 무음이 또 이어지고 그 기류 너무 싫어요. 왜 자꾸 하는 걸까요?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이좋게 지내세요. The message continues. 지난주 덧수궁 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에 눈 호강하고 마트에서 전복이랑 오징어 사다가 버터, 전복구이, 내장볶음밥, 충무김밥 맛있게 해먹고 살찐 것 같아요. 가을 느낌 느끼고 싶어서 저스틴 비버의 Off My Face 듣고 싶어요 라고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Looks like you have had the best time ever. You have done the things that you like to do. You went to the museum, you went to the art stadium. 뭐 좋아하시는 거 다 하셨네. 그쵸?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건강한 것들, 막 든든한 음식 잘 챙겨 드셨네요. 그쵸? 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렇게 또 든든하게 드시는 것도 때때로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만큼은 행복해야 되니까. 또 즐거운 주말 보내셨길 바라고요. 우리 Marco Polo says 주말에 천상의 화원이라는 곰배령 갔다 왔어요. 야생화를 많이 보시고 또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라고 사진을 우리 오픈 채팅방에다가 보내주셨습니다. So Marco Polo shared a picture, shared actually a couple of pictures. I can see some green colors and it looks really, really nice. Green is such a healing color indeed, right? Just by looking at the picture. If you actually go to that scenery, that would be a whole lot different. 이 초록색은 뭔가 내 마음속에 좀 힐링과 휴식을 주는 색인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자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 초록색 말이죠. 덕분에 또 사진 잘 봤고요. 우리 포포도 모닝그루버께서 안녕하세요. 방금 두 음악 완전 처음 듣는데 너무너무 좋네요. 모닝그루브는 진짜 선곡 맛집. So you like the songs that we play for you. I know, we get that a lot because that's because of 박은희 팀장님.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꽤나 자주 듣는 이야기이십니다. 선곡 너무 좋다고. 저 또한 우리 팀장님께서 선곡을 해주시니까 이 선곡에 되게 길들여졌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딱 좋아요, 저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신청곡으로 또 같이 플레이리스트 채워주실 수 있죠. 언제든지 신청곡 환영이라고 우리 DJ 바께서 너그러운 DJ 바시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신청곡도 앞으로 많이 많이 채워주세요. 평양 냉면 모닝그룹어 썸모닝입니다. 모그님들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여행 다녀오고 요즘 바빠서 아침 인사 제대로 못 드렸네요. That's okay. As long as you're enjoying your life, who cares, right? 뭐 인사 몇 번 안 하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평양 냉면 즐거운 인생 보내시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좋은 시간 많이 보내셨길 바랍니다. 우리 Ken Morninggroover responded to our MG Q&A question. 제 생각에는요, 감정 낭비가 세상 쓸데없습니다. 내 의지로 바꿀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쏟는 것만큼 허망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흘러간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품는 후회, 아직 오지도 않는 미래를 앞당겨서 또 사서 하는 그 불안, 그리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소모하는 자의식 과잉 등등요. 삶의 에너지를 가장 빠르게 고갈시켜주는 주범인 것 같아요. There is nothing as fertile as pouring your heart into things you cannot change with your own willpower. Things like regrets looking back at the past that has already flown by, anxiety bought in advance over a future that hasn't even arrived yet, and the excessive self-consciousness wasted on caring about what others think. I think these are the main culprits that drain our life's energy the fastest. Absolutely 10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현재에 집중을 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걱정과 불안이 밀려오겠죠. 삶이 좀 팍팍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럴 때일수록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 둬야 되는 것 같기는 해요. You always got to figure out. It always comes down to coming to conclusion, thinking about the things that you can do at present, right now, at this moment.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 방송 스튜디오에 앉아 있어요. 근데 막 제 미래가 막 걱정이 돼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방송을 잘 하는 것뿐인 거죠. This is the only thing that I can do at present, right? 뭐 이거 말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For my future, right now.
That is me just hosting a radio show. 그래서 걱정에 밀려올 때 지금 할 수 있는 거 호흡 한번 하시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It really helps. Anyways, Morning Groovers, if you have missed out on our show, for example, if you're on your business trip or traveling, you can always tune in back again by going on to our YouTube channels. 제가 유튜브 채널에 다시 듣기, 다시 보기 올리고 있거든요. TBS EFM 채널, 그리고 TBS EFM 모닝 그루브 채널, 이 두 채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또 많이들 찾아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That would mean a lot for our TBS because we are suffering from very, very difficult times these days. Don't forget about that because we are trying our best. So that would be lovely to get your support. Anyways, Morning Groovers,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 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Our accoun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requested by Ken Morning Groover, Mira, How Insensitive.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So let's get into it. 오늘 참 많은 메시지와 또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I'm very impressed and I feel very happy, but very, you know, sort of I felt like I ran out of gas. 하지만 오늘 준비한 Music Boutique 다시 주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nted to talk about this thing called the talkbox. Talkbox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I can't really say it's an instrument. 악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talkbox라는 약간 조그만 이런 이펙트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So 그게 뭐냐면요. 실제 악기 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를 이 톡박스에 연결하고 이 톡박스에 이 튜브 같은 게 있어요. 그 튜브가 연주자의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그 튜브를 물고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치는 그런 거죠. So talkbox is a device that sends the sound of an instrument, right, to a performer's mouth through a tub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와 아니면 키보드를 연주자의 입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중간 이 디바이스가 톡박스라는 것인데요. 아마 톡박스가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을 겁니다. So, you play a guitar. Let's say you play a guitar. Make a certain note. 어떤 음을 내는데 그게 저희는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죠. So it is amplified through an amplifier, right? And amplifier에서 뭔가 이 톤을 조절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톤이 조절이 되겠죠. But our mouth kind of functions as an amplifier. So when we changed the shape of our mouth, 그래서 입 모양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발음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발음의 어떤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타 소리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사람의 입이 어떻게 보면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So our mouth becomes a filter of either the guitar sound or the keyboard sound. 그래서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톡박스가 어떻게 이 연주가 되는지 먼저 이제 키보드로 연주를 하는데요. 키보드 소리가 이렇고 이게 입으로 연결이 되면은 튜브가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클립이 있거든요. So there is a clip that I found that really explains the mechanism behind the talk box.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그냥 켜주시고요. 감독님 이 클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키보드로 내는 소리죠.
1: So to use the talk box, you're going to put the tube in your mouth, and the sound that's coming out of the tube is going to go into your mouth, and you are going to mouth words, and that's where you get the sound.
0: 네,
1: so here's what the talk box sounds like as you put it in your mouth.

신기하죠. So that exact keyboard sound is converted into that kind of sound by putting the tube to the player's mouth.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튜브를 물고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모양만 발음만 하면은 so the keyboard kind of imitates that the pronunciation style of your mouth.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 heard is a keyboard, connected to a person's mouth through a tube. 하지만 기타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연주가 됐었는데 아주 흔한 예로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곡인데 감독님 이 곡 한번 잠깐 밑에서 틀어주세요. 반조비 노래죠. 우와 우와 우와 어. 그래서 you might have wondered what does that sound come from? 우와 우와 우와 오 이죠. So Richie Sambora, the guitarist of the band Bon Jovi, was one of the master of using the

톡박스. 그래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하고 그 톡박스가 본인의 이제 입으로 튜브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 본인은

life. That was Bon Jovi, It's My Life. So even the guitar solo was done through a talk box.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스카프드르 낙타님께서 Bon Jovi 그냥 녹음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Talk box 효과. Yeah, it sounds very, I don't know, funky, right? But there's was this technology behind all that. 독더미님 역시 신스보다 자유롭다고 봐야 될까요? 흥미롭네요. Yes, synthesizer나 기타의 어떤 표현력에 이 사람의 어떤 발음, 어떤 특정 발음 스타일을 입혀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사람의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it gives very humane feel to synthesizer by mouth serving as the filter, final filter 그런 것입니다. So 방금 본조비는 이제 리치 삼보라 기타리스트가 이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한 건데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of how synthesizer would be connected to talkbox. 아까 이제 클립 들려드린 거는 이제 synthesizer가 톡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This song by Tupac, California Love라는 곡에 바로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featuring이 되는데요. There's this guy named Roger Troutman who is a funk musician, right? And he is known as, you know, the maestro of talkbox. 그래서 그

그분의 이제 톡박스 보컬이 바로 피처, 아주 헤비하게 피처리 된 곡인데 It's almost it's the DNA of this song. 이 곡의 거의 그냥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It was actually produced by Dr. Dre for Tupac. 그래서 Tupac의 곡이지만 이 곡을 Roger Troutman이 톡박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그런 멜로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upac, California Love.

Tupac, California Love. So people would just assume that this is Robert Trotman's vocal and some post effect to it, putting some post effect to it. 이제 녹음한 다음에 후 작업으로 이제 이펙트를 입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no, not at all. Actually, it is a talk box, a very iconic talk box performance by Roger Troutman, who is considered the icon of talk box.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헬륨가스라도 마셔야 되나? 이렇게? 헬륨가스 마셔도 좀 이런데라고 이렇게 큐틴께서 늘께서 말씀해 주신데 kind of, yeah, has that feel to it. Huh? 그래서 또 이런 톡박스가 예전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with all this retro movement, you know, artists these days are actively using talkbox with their music. 브루노 마스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진짜 톡박스를 제대로 쓴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요. 이 24K Magic 역시 바로 시작하자마자 톡박스가 됩니다. Right off the gate, you'll hear the talkbox intro with this Bruno Mars song. 한번 들어보실까요? 24K Magic.

24K Magic, Bruno Mars.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톡박스 제대로 쓰면 정말 멋집니다. It has to be used in the right context and the right style of music. But I think, you know, Bruno does it just so good, so well. 그래서 톡박스 얘기를 했는데 보코더라는 게 있어요. It's very kind of a similar sounding. 이제 톡박스는 입 모양으로 이제 그 사운드를 쉐입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보코더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 신디사이저를 전자적으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So talkbox, you know, physically sends an instrument sound into the performer's mouth, right? But whereas a vocoder electronically combines a human voice with a synthesizer to create this very robotic vocal effect. 그래서 Daft Punk의 음악을 들으면은 보코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Maybe next time we'll delve into a vocoder.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이 컴퓨터가 이제 사람 목소리를 신디사이저에 입히는 건데 스티비 원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그런 것입니다. So let me end with Peter Frampton, Show Me the Way.

So Music Critique has started with no usual signal music. 바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들으시는 음악인데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Ethio Jazz. Have you heard of that term? Ethio Jazz. Ethio Jazz는요. 에티오피아 전통음악, 미국 재즈, 펑크, 라틴 음악이 섞여서 탄생한 굉장히 독특한 장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So Ethio Jazz combines Ethiopian traditional music, jazz, funk, Latin. 들으면서 과연 재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었는데 That's not that important, right? Ethio Jazz의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그 Father of Ethio Jazz라고 불리우는 이 Mulatu Astake라는 분인데요. You're listening to his music right now. 그래서 한번 먼저 Mulatu Astake 곡 조금 더 들어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This is Mulatu Astake, Te Zeta.

So you're listening to Mulatu Astake, the father of Ethio Jazz. The song is Tezeta. Tezeta는 에티오피아어로 nostalgia 또는 longing에 가까운 뜻인데요. 약간 그리움이 느껴지는 그리움의 감정이 표현된 그런 곡처럼 느껴집니다. I think Tezeta could be translated in Ethiopian as a nostalgia or longing. 약간 이 서구 음악에서는 종종 블루스라고 불리우는 그런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Or in Portuguese, saudade, which is a word that you hear a lot in you know, bossa nova music. 그래서 에티오피안 음악에서의 어떤 이 한, longing, 그리움, nostalgia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한 단어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장르처럼 tezeta를 이제 쓰기도 합니다. 음악의 느낌을 보면요. 묘하게 여러 어떤 문화의 음악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중동, East Asia, Middle East, Africa, and even Asia. 이 음악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You know, I used to go to 낙원상가 a lot when I was young. 낙원상가 아시죠? 악기 파는 곳. And if you go into 낙원상가, you hear a lot of musicians, you know, playing their music. 악기 수리점도 있고 나이가 지긋하신 악기 다루는 분들, 뮤지션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You see a lot of older generation of musicians there.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뚱땅뚱땅 연주하는 그런 풍의 음악이 있습니다. 약간 트로트 같기도 하고 옛 가요 같기도 하고 the type of music that those older generation of musicians there play somewhere in between like a trot and all the traditional 가요. 근데 이 몰라투 아스타케 음악을 들으면서 바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느낌이 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I was kind of trying to figure out why do I that kind of vibe with this music. 조금 찾아봤더니 에티오피아 음악, 트레디셔널 음악, 전통 음악에서는 이 오음계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Kind of like a pentatonic in a blues music. 물론 펜타토닉과 또 이제 우리 국악에서 쓰는 오음계랑은 조금 다른데 but kind of a very similar in vibe. That's why I get that kind of vibe. 아,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뭔가 동양 음악 같기도 하고 중동 음악의 느낌도 나고 아프리카 느낌도 나고 그런 느낌이 바로 여기서 들었구나. 여기서 났구나. So, you know, whenever we listen to traditional music, 오음계가 주는 어떤 한 그리움 같은 정서가 있잖아요. I think that's why exactly we feel that way by listening to this music. 네, 테제타라는 노래 거의 이제 다 끝났는데요. 다음 곡 역시 몰라투 아스타케의 곡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That was Mulatu Astake, Ijel Tezela, meaning a personal memory. Isn't it such a familiar vibe?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예, 우리한테 멀지 않게 느껴지는 정서적으로 그런 느낌이 있지 않나요? 독더미님께서 낙원상가 아래에서 할아버지들이 연주하실 법한 Yes, exactly. 스카프 들은 낙다님께서 재즈인 듯 특유의 전통음악 느낌도 나고 그러네요. 신기반기. Right, bit of a jazz and bit of a, you know, traditional music and feels like kind of an old saxophonist doing that solo right around the 낙원상가 area. 그쵸? So, Mulatu Astake 곡, 두 번째 곡이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게 된 계기가 2005년 짐 자무시 감독의 영화 Broken Flower 때문인데요. His music was being highlighted again in 2005 because of this movie by Jim Jarmusch titled Broken Flower. Broken Flowers라는 그 영화 사운드트랙에 방금 들으셨던 곡이죠. 멜라투 아스타케 에젤 데젤라 이 곡이 또 다른 곡과 함께 수록이 되면서 이분의 음악에 대한 굉장한 또 이 조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구권 청취자들에게 또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o through this movie, his music was became known to Western listeners. 그래서 에티오피아 음악을 좀 더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음악들이 많았습니다. This one is by Mahmoud Ahmed, who is considered one of the legendary figure in Ethiopian music. Singer이신데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This is Mahmoud Ahmed. The song is Yeshi Haragetu.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ort of an abrupt ending. Sorry about that. So Mahmoud Ahmed, 예시 하라게두라는 곡이었습니다. 반응이 많이 보내주고 계시네요. 영신이님께서도 멍하게 있다가 지금 멜로디 듣고 웃어요. 트로트 연주로 들려서 웃음이. Yes, that's how I felt exactly. Their music felt so, I don't know, close. I felt like Ethiopians are our brothers. 우리 형제 나라처럼 느껴지는. 베스킨님께서도 약간 세련된 트로트 연주 같아요. Yes, exactly. 1232님께서도 이 노래는 가요 무대에 나올 법한 느낌이 나요. 크크크. Yes, exactly. 가요 무대 한번 마무드 아메드 초대해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So next artist, Ethiopian artist is Helu Medegia라는 분인데, he's a organist, accordionist, and also pianist. So 또 이티오피안만의 또 어떤 이 상당히 서정성이 느껴지는 그런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his is Helu Medegia. The song is Yefkir Anguruo.

0: Okay, we're back. Quiet and peaceful here.
1: Wow, is it too hot today?
0: Right. So we just listened to, last song was from the original broadcaster. Mm-hmm. Broadcaster, once you get known, of School of Rock Teacher's Pet. So Connor and Kaylee just left the building, and wow, it's so much energy. 그러니까 yeah. 너무 이 배우분들의 에너지라는 게 정말 느껴지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이
1: 무대를 왜 들었다 날다 하는 정도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이런 조그마한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정말 이렇게 뒤집어 놓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주디 앤님께서 믿기지 않는 모닝 라이브라고 amazing이라고 A를 지금 몇 개를 쓰신 거죠?
0: 그거요. And 조국님도 보내주셨는데요. EFM을 찢어 놓으셨다 보내주셨고요.
1: 8696님께서는 The answer is 3, BTS. I loved all the songs you guys sang today. I really want to see you on the stage and get great energy 라고 하셨는데
0: right. I think,
1: 실제
0: yeah.
1: 제가 2019년에 봤을 때도 커튼콜 하고 나서 너무 더웠던 기억이 나요.
0: Right. I remember
1: 완전
0: too.
1: 완전 무대 전체가 그리고 관객석 정체도 진짜 하나의 락 콘서트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때도 우리 듀이 핀.
0: Right. See, as I was preparing for this interview, right? Mm-hmm. I was kind of searching for, like, you know, Connor and what kind of performance he did in the past, right? Yeah. And then I saw he did a little radio appearance about 3 or 4 years ago in Korean radio. Mm-hmm. And then I saw his face. Okay, I remember now, right? How he was with the... 그 당시에 정말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나는데
1: 네.
0: 어떤 디테일한 그런 기억은 없는 거 있잖아요.
1: Yeah,
0: 근데
1: yeah.
0: 그분의 그 퍼포먼스 보니까 그랬었지.
1: 그거였어.
0: I remember that face.
1: 맞습니다, 맞습니다.
0: He was so dewy.
1: 저는 2019년에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게 오리지널 캐스트가 아니라 우리 한국어 버전으로 한국어 캐스트를 한다면 듀이 핀 역할로 누가 하면 좋을까?
0: Wow. Oh, that's a great
1: 생각을 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What do you think?
0: 저의 짧은 근데 그 뮤지컬 그 지식으로는 알 수 없고요.
1: 어쨌든 뭐, 그러니까 락커 중에서도 바로 할 수 있잖아요.
0: 그 윤도현 씨가 생각이 나는데,
1: 네.
0: not quite though.
1: 저는 생각난 뮤지컬 배우가 있어요.
0: 누구요?
1: 송영진 배우.
0: 아, 송영진 배우.
1: 송영진
0: Hedwig.
1: 배우가 예, 듀이 핀의 역할을 하신다면 완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Right. 네. 그 좋겠네요.
1: 너무
0: 근데 잭 블랙의 캐릭터는 정말 그 두플리케이트 하기 힘든 캐릭터라서
1: 네.
0: 누가 하든 간에 굉장히 쉽지 않은 역일 것 같고요.
1: 네네.
0: 아니 저렇게 노래를 일주일에 적어도 한 세네 번 다섯 번을 할 텐데. Wow, I wonder how they're able to maintain their stamina.
1: Yeah.
0: So,
1: wow.
0: 또 항상 인터뷰와 할 때마다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마음에 너무 든든한.
1: It's my pleasure.
0: 하여튼 도슨트님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1: 1월 13일 7시 공연에 이분들 가시는 거잖아요.
0: 네.
1: 부럽습니다.
0: 좋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0: 네. Thank you for being here, and we'll see you, Anna, next week, okay?
1: Yeah, thank you.
0: All right, I'll be back in the studio tomorrow, same time, 10 to 12, right here on TBS FM. I've been your host, EQ. Here's the last song. Here's a song from the Musician Dead movie, School of Rock, Baird, Miranda Cosgrove, About You Now, TBS FM. How could I know what you meant? There was nothing to compare. That is all for today's highlight edition of 101.2-101.3. Tune in again from next Monday to Friday for the live edition of 101.2-101.3 from 10 a.m. to noon. Enjoy the rest of the weekend.

We are starting off with Starship. We built this steadily. It takes time for you to build a steady, right? 뭐든 단번에 이루려다 보면요, 오히려 탈이 나기 마련입니다. 남들이랑 좀 비교하고 조급해하면서 막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것보다는 나만의 속도를 지키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It's so easy to get caught up in the hustle and feel like you're falling behind if you aren't sprinting like everybody else. But I honestly think the best things in life are slow-cooked, not microwaved. And let's just trust our own timeline today and just focus on taking that next steady step. That steady step, not fast step, but steady step, okay? So good morning. You are tuned into Morning Groove. First of all, we have a check-in message from Bensboro Morning Groover. Hello, hello. 우리 펭귄킬러 모닝 그루버, 닥터페이퍼, 상민님 모두들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어떤 아침 보내고 계세요? Are you having a busy morning? How was your weekend, Morning Groovers? 주말 잘 보내셨어요? For me, I was strolling around Seoul for the whole entire day. Well, first of all, after lunch, I suddenly felt like riding a bicycle. So just spontaneously, I was like, let's go out for riding a bicycle. So I took Daringi and then I drove Daringi from Gangnam, and then I went over to Muyok Center, and then I drove all around 잠실. 엄청 많이 돌아다녔어요. 되게 이상한 루트로 갔어요. 그냥 공원으로 가서 이렇게 가면 되는데 굉장히 이상한 루트로 저기 막 개포동 어디까지 갔다가 막 다시 돌아가지고 저기 막 송파구 막 가고 막 이상한 루트로 자전거를 탔는데 좀 재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에 날씨가 너무 선선해서 막 산책도 하고 그래서 어제 보니까 한 16,000보를 걸었더라고요, 제가.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So at the end of the day, I had sore legs. But then that kind of made me have a good night's sleep, so that was a good thing. 덕분에 정말 아마 코 엄청 골고 잤을 거예요. 진짜 기절하듯이 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우리 조국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선선한 공기로 인해 가을의 기운이 느껴지네요. 일교차가 크니까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오늘도 힘차게 시작하는 하루 되세요. So I see a lot of you talking about the weather, the air condition these days, because obviously it's much cooler and the sky is really up high and it looks really nice. 그냥 아침에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마시는 것만으로도 기분 되게 좋아지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드디어 막 일교차가 생기고 이러니까 감기 조심하라는 말을 슬금슬금

I'm still going through my headache or not. Of course, I am recovered 100%. My head feels so clear. 그냥 두통이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끔씩 찾아올 때가 있는데 오늘 컨디션 너무 좋아요.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 Thank you for asking. I hope you're feeling the same way too. I hope you're in your best condition to start the week. 우리 천이송 모닝 그룹 굿모닝입니다. 간만에 출첵합니다. 출장 잘 다녀왔어요. 모그의 금단 현상에 죽다 살아났습니다. 또 열심히 청취하겠습니다. 이 정도인가요? 모그의 힘? 안 들으면 좀 허전한 느낌이 있기는 하죠. Because obviously this program fills up your morning every single day. So if you miss out on it, you're missing a lot. You're missing out a lot on the game. 우리 Kim's Fan 모닝 그룹 또 힘든 한 주의 시작. 그나마 일과 시작 전에 모닝그룹으로 마음을 달래고 들어갑니다. 주말에 불꽃놀이 보셨나요? Oh yeah, we did get to enjoy this fireworks in Seoul, Yeouido. I don't know if all of you got to enjoy that. I didn't get to enjoy it at all. I think the first and my last time I actually visited the venue to enjoy the fireworks was back in 2011. 제가 새내기 때 이제 친구들이랑 기운 막 넘칠 때 그거를 보러 사람들 그 인파 속에 밀려가지고 여의도 한강공원을 갔었는데요.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운전하다가 중간에 이제 지나가다가 아 맞다 불꽃축제 하네 이러면서 보고 우연히 뭐야 오늘 불꽃축제 하나 보다 이러면서 알아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이번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You know? I found out about the fireworks while I was actually driving.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즐기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번에 막 영상으로도 중계하고 막 이랬는데 멋있긴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또 예쁜 거 많이 많이 보셨던 그런 주말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박은혜 팀장님 보셨을까요? 아니라고? 우리 감독님도? 에이, 다들 무표정으로 아니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네요. 왜요? 이런 거 보고 이러면 너무 좋은데 우리 여러분들 예쁜 거 많이 보셨는지 저한테 오늘 사연으로 많이 보내주세요. If you want to talk to me or request a song, you can do that by sending me your text messages to sharp1013. It is 51 per message and 101 for longer messages.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8890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오늘 저희 아들 새돌입니다. 누나와 6살 터울이라 걱정 많았었는데 너무 잘 지내줘서 너무 감사하네요. 아들 사랑한다고 또 생일 축하한다고 해주세요. Oh, happy, happy birthday. 또 생일이구나.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그러니까요. 이런 걱정들이 다 이제 지나고 보면은 별거 아닌 걸 알게 되는 거죠. We worry so much about our kids because we love them so much. So we always care about them a lot. But then when the time passes, you will realize that all those worries were kind of worthless. But that because that shows love towards your son.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함께 듣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Happy birthday. 좋아요, 우리 모닝 그룹아들. Let's now move on. We have a busy day ahead. So let's go over to MG Q&A.

And hello to our 반장님, 우리 Young Age 모닝그룹어 반장님, 어서오세요. 하진 모닝그룹어, 그리고 체육부장님, 모두 반갑습니다. Welcome to Morning Groove. It's always good to listen to Morning Groove on your morning routine. 우리 청소 반장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2208 모닝그룹어, 와우, 반갑습니다. 청소 반장님, 이게 얼마만이세요? 안녕하세요. 썸머님, 20여 년 전 서울 불꽃축제 때 프로포즈를 했었는데요. 20여 년이 지나서 불꽃축제 직접 다시 봤습니다. 직접 카메라에 담았는데 성공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And also sent in a picture of the fireworks festival that you enjoyed the past weekend. And you took the picture by yourself. I believe that with your own camera. And it's stunning. 이 불빛 캡처하는 게 번짐 없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게 캡처를 하신 건지. And you have proposed. Ooh, la la. Already, already. 20 years ago. And it must have meant a lot for you to go there, the same venue where you proposed to your wife again after 20 years. How romantic is that? 프로포즈는 어땠을지 좀 감이 상상이 안 가는데요. 아, 이제 불꽃 터지잖아요. 누구누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뭐라고? 안 들려! 와! 너무 예쁘지 않아? 뭐라고?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제가 프로포즈 같은 걸 안 받아봐가지고 상상만 좀 재밌게 해봤습니다. 청소반장님, 어쨌든 너무 반가워요. 앞으로 자주 뵙고요. Since you have requested a song, we're going to play for you. Let's have a listen to Sai, 예술이야.

And I'm back, morning groovers. 우리 서비 모닝 그루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to you. And 아시보리 모닝 그루버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그리고 좌절하는 라이언 모닝 그루버께서 I couldn't see the fireworks in person, but I enjoyed the festive atmosphere from home. Sorry, it's been a while. It's so nice to be back. It's always good to be back here on Morning Groove. And also, I could see that you have sent a video in our open chat room. So many fun stuff are going on in our open chat room. So if you're curious or interested, go take a visit. Search for TBS EFM. On KTalk app, on the open chat room, open 채팅방, TBS EFM 모닝 그룹에 들어오시면 우리 좌절하는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신 영상 그리고 우리 수많은 모닝 그룹들의 재밌는 이야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니까 가끔씩 조금 약간 내향인이나 낯을 가리는 모닝 그룹들은 들어오시고 나서 워우 하고 이렇게 나가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그냥 관망하셔도 좋습니다. You can just stay in the chat room and not talk at all. Yeah, you can do whatever you want, Morning Groovers. It's our open chat room. 어쨌든 여러분들 뭐 오픈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좋고 그냥 관망하셔도 좋고 편하신 대로 해주세요. Okay,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our life because there seem to be a lot, Morning Groovers, when we think about it. 여러분, 이제 다시 얘기해 봅시다. 암만 생각해도 좀 세상 쓸데없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고민 좀 해보셨어요, 우리 Morning Groover들? 어디 한번 봅시다. 우리 얼짱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것이라. 전 귀신이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너무 무서워요. 아예 그냥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서 귀신 영화조차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This is so cute. So the most useless thing in the world for me, it's ghosts. I've never seen one, but they are so, so, so scary. I wish they didn't exist at all, so ghost movies wouldn't be a thing anymore. 너무 귀여우시다. 근데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저 이렇게 다 앉아가지고 여유 있게 귀여우시다 이러고 있지만 저도 귀신 무서워요. But I don't know why. I don't like ghosts. I'm scared of them. I'm always frightened by ghosts. But I always look for ghost movies. I don't know why. I'm maybe looking for some dopamines. 이상하게 자꾸 저 방탈출도 가끔 하잖아요. 취미로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자꾸 공포 테마 한번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분명히 무서워서 막 눈 감고 귀 닫고 막 그러고 있거든요. 소리 지르면서. 근데 그 도파민을 제가 즐기나 봐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얼짱님이 고통받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귀신 본 적은 없지만 왠지 모르게 무섭고 싫은. How can we be afraid of something that we have never seen before in our lives, right? 궁금하네. 우리 호박맨 모닝 그룹께서는요. Donald Trump, 이기적이고 세계 평화에 도움이 안 되는 듯해요 라고. 호박맨 모닝 그룹, 저 예전에 도널드 트럼프 따라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되게 싫어하시겠다. Hello, my name is Donald Trump. I love Melania Trump very much. 죄송합니다. 가뜩이나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따라해가지고 제발 그만해! 막 이러시는 거 아닌가? 우리 펭귄킬러님께서 정말 도로 정체는 쓸데없는 것 같아요. 드라마 도깨비처럼 문 열고 나가면 바로 직장, 다른 나라 이렇게요. 뭐 이런 거 안 되나요? 글쎄요. 저한테 물어보시네? 저도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I know, I know. It's morning time, so a lot of you are suffering from traffic jam, and it's really, really annoying. 그 거리상으로 그렇게 멀지 않는데 그냥 되게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막 오래 걸리고 이러면 괜히 억울해요. It feels like you're losing if you are suffering from traffic jams for a long, long time. 그러니까요. 아, 이게 어떻게 기본적으로 그래서 서울은 어딜 가든 한 시간을 잡아야 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런 것 같아요. 디폴트로 그냥 뭐 서울에서 뭐 어디 뭐 간다, 뭐 어디 뭐 강남에서 여의도 간다, 여의도에서 뭐 또 어디 상암동 간다, 상암동 가진 아니겠구나. 뭐 어쨌든 넉넉히 한 시간을 잡아야 되는 이 현실, 같은 서울 아닌데도 말이죠. Anyways, Morning Groovers, let's continue talking all about this,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that seems to be useless in our lives. 세상에 아무리 생각해도 좀 쓸데없다고 생각되는 것,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자 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시면 우리 DJ Ba has it. 우리 DJ Ba 모닝 그루버께서, 왜 모닝 그루버지?
잘 선택해서 틀어주실 겁니다. And also leave your comments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because it's free. Morning Groovers 공짜입니다. Alright, let's take a listen to a song by a genius guitarist, Eric Clapton, Layla.

And that was Layla by Eric Clapton. 우리 무니무니 줄무늬 모닝 그루버 and Benny from the Philippines are checking in and greeting us. Hello and good morning to you. Now going back to our MG Q&A. 3998 Morning Groover responded, Good morning, Summer PD님, all listeners. There may be such a thing as a meaningful laziness, but I think the most useless thing in the world is just being lazy for no reason. I tend to procrastinate and always end up starting things at the last minute. So yeah, I guess that kind of laziness, it's pretty useless. Being lazy. Can it be considered as a thing that are useless? Sometimes, you know, while you're being lazy, you're resting at the same time too, and maybe you kind of needed that time. But I guess so. Yeah, you have a reason. If you're lazy all the time when you have so many things to achieve and do in life, I guess you have to go up, get up, and get moving. But to give you a little bit of a tip, if you want to escape from being lazy all the time, try to get little things started, not one of those big things. Because if you have a huge goal, it's so hard to achieve. It's so hard to get things started. But if you have a very, very small, narrowed down goal, it's so much easier for you to practice, right? 그래서 뭔가 목표를 두루뭉술하게 나 반드시 올해 이거 해낼 거야 라고 하는 것보다는 진짜 그거를 쪼개고 쪼개고 자잘하게 나눠가지고 진짜 실천 가능한 목표 있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둘씩 해야 내가 좀 단계별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목표가 이 방대한 프로젝트를 다 끝내겠어 이게 아니라 오늘은 약간 양치를 하고 막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양치는 당연히 맨날 해야 되는 거겠지만 정말 쪼개고 쪼개가지고 아 오늘은 요만큼 이 챕터를 무조건 끝내겠다 이런 목표로 시작을 하고 차근차근 접근하다 보면 조금씩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고민일 거예요. 왜 이렇게 하기 싫고 게을러지는 거지? 이런 거. 우리 별초롱짱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쓸데없는 거는요. 주위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살아가는 삶, 시간이요. 내가 주체가 되어 사는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So living while worrying about others think that is the most useless thing ever. I hope we can all enjoy living a life where we are the masters of our own journey

absolutely 100% 공감 100%, 1000%, 10%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막 눈치 보고 신경 쓰느냐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면 그거만큼 억울한 게 없을 것 같아요. No matter which consequences that you would have to face, you would have to experience for yourself to discover by yourself.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 뭔가 좀 책임질 만한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직접 부딪히고 경험해봐야 그걸 몸소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또 거기에서 오는 그 어떤 삶의 울림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신 책임은 또 내가 지는 거고요. 우린 어른이니까요. Alright, morning givers. Let's continue talking about the things that are useless in life. 세상 쓸데없는 거, 살아가면서 좀 필요 없는 거, 쓸데없는 거 어떤 것들이 있어요? 문자번호 #1013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Alright, morning givers.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after listening to a song by Paul McCartney, "Silly Love Songs."

0: 戴德老师刚刚讲到了，今天他已经先帮我们泄露了一个秘密了。我们要为大家来介绍是许常惠老师的作品，他写的是曹雪芹《红楼梦》里面的一个段落，就是《葬花吟》这首非常非常知名的一首诗词。是的，他用这首诗词来写了一首音乐。
1: 对，他的编制，他的编制是女高音独唱，女声四部合唱。
0: OK，
1: 然后最特别的是，他的伴奏只有两个乐器，一个是引磬，叮叮叮，啊，一个是木鱼，这就念经的两个声音嘛，
0: 一开始就是了。
1: 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叮

디언 워윅, That's what friends are for. 힘들 때내 옆에 있어주는 거.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옆에서 진심으로 마치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는 거. 어떤 게 진정한 친구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You can kind of tell with friendships, right? The people who get genuinely excited and happy for you when something good happens, almost like it happened to them. My conclusion is a good friend doesn't make your success feel awkward, at least. They celebrate it with you without turning it into some sort of a competition. And honestly, that kind of friendship is something worth holding on to for sure. You need to keep them beside you because I believe that they are genuine friends. And this kind of made me feel like you, Morning Groovers, too. We're always happy about each other's success. We always greet to each other. Whenever some good news pops up for each and one of our Morning Groovers, we are truly happy for them. So doesn't that make this whole entire atmosphere a beautiful, beautiful friendship network? That's what I believe, Morning Groovers. I don't know if you guys agree, but this is a true friendship. 그렇지 않나요? 우리 모닝그루버들 서로 좋은 뉴스 있거나 뭐 잘된 소식 있으면 되게 기뻐해주고 응원해주잖아요. 이런 게 바로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 모닝그루버들 좀 소중히 옆에 좀 고이고이 오래 간직해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앞으로도 우리 좀 좋은 소식, 꼭 좋은 소식 아니어도 뭐 힘든 소식 등등 언제나 많은 소식들 매일매일 같이 이렇게 전달하는 시간 많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So I really hope to share those good news or bad news together here on Morning Groove for as long as we can. And I really hope you feel the same way too. Anyways, Morning Groovers, my dear friends, mis amigos, good morning. How are you getting your day started? 오늘 잠좀푹 주무셨나요? Did you guys all have had a good night's sleep? Or are you in a good condition? Are you feeling extra tired this morning? Let me know. 저는 좀푹 자고 와서 그런지, 기분도 좋고, 막 깃털같이 날아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잠푹 주무셨길 바랍니다. We have some greeting messages from our morning groovers. 뭐, 지금 오픈 채팅방 문자, 그리고 유튜브로 여러분들 벌써 부지런히 인사 건네주시고 계신데요. Ben Spiro says hello, of course. 첫 번째로 또 1등으로 보내주셨고, Dr. Paper님, Happy Life Morning Groover, Penguin Killer님, 상민님, 우리 선생님 일찌감치 오셨군요. 모두 모두 반가워요! Everybody, good morning. Thank you so much for saying hello and greeting to each other. 여러분들, 아직 비몽사몽 하시다면 인사 한번 건네보시는 거 어떠세요? 모닝그루브에서 잠 깨시길 바랍니다. We have another acrostic poem from 7000, 7000 모닝그루버신데요. 번호 너무 좋네요. 간판스타 모닝그루버신데 TBS 3인이시 또 이어서 보내주시고 계세요. 며칠 동안 이어지고 있는 TBS 릴레이예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간판스타님께서 T, top, B, Best, S, Super, TBS, 하하.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하게. Very simple and nice, straightforward acrostic poem for sure. TBS를 들으면서 오늘도 묵묵히 출근하며 S는 모든 분들 오늘도 응원합니다. 참고로 전 오늘 지각이요. 라고. 인데 이 지각이요라는 문자를 되게 여유 있게 보내시네요. 지각하시면 문자 보낼 틈도 없이 빨리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Don't you have to rush to yourself towards work when you are running late in the morning time? But thank you. I really appreciate it. You know, you spent that extra 3 seconds to send in that message. Not even 3 seconds, actually 30 seconds in your busy, busy morning time. I really appreciate it. 우리 선셋 모닝 그루버 휴가 잘 다녀오신 거예요? 선셋 모닝 그루버 텍스트. 썸머 누나 티봉이 까꿍. 좋은 날에도 힘든 날에도 너의 편이 되어줄게. 그게 진정한 친구잖아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처럼 히히. 늘 알바생들이 썸머 누나 옆에서 응원해드릴게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알바생의 응원은 진정한 응원일까요? 아니면 뭔가 어떤 돈을 벌기 위해, 이득을 취하기 위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진심이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다 진짜 알바하시는 마인드 아닌 거죠?
I hope you guys are really genuine about supporting this program and me, because at least I am feeling that way. 저는 진심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뭐 진심이든 아니든 뭐 다 좋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 저만은 진심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그걸로 된 거죠. All right, morning groovers. We have so many stuff to do this morning. Actually, I do to entertain you guys, to entertain your morning commute. 제가 또 많은 것들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 시간 즐겁게 해드려야 되니까. 그게 저희 임무 아니겠어요? 저 또한 알바생인 거죠. So to get to all of that fun segment, you would have to listen carefully and stay tuned and hang in there with me, okay? Okay, MG Q&A, Q. 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Alrighty, everyone. Today's question. 오늘의 질문 나갑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주세요, 우리 알바생 여러분. 집중. 오늘은 단골집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어때요?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이 있다면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내가 그 집에 단골이 된 이유까지 보내주시면 얘기 나눠보기 재밌을 것 같습니다. That is the reason why I selected this question for today. So today I want to ask you, do you have a favorite local spot you keep going back to? What made you become a regular customer over there? So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that throughout the whole entire program, about your favorite local spot, okay? 어디 맛집일 수도 있고요. 뭐 내가 정기적으로 가는 어떤 샵일 수도 있고요. It could be a hair salon or perhaps a nail shop that you like to go to because you enjoy chatting with the person. 거기 언니랑 뭐 같이 얘기하는 거 좋아가지고 수다 떠는 거 좋아서 그 맛에 네일샵 가요.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좀 주기적으로 가는 단골 맛집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세요. So for me, there is an auto repair shop that I visit often. 제가 정기적으로 좀 주기적으로 자동차 정비 센터를 가는 곳이 저희 동네에 있어요. And I've gotten pretty close with the repairman over there, so we often share conversation and everything. And it turned out that he is an avid TBS radio listener. 그래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차를 이제 주차를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제 출입카드 사원증을 발견을 하신 거예요. TBS. 그래서 내려서 보시더니 혹시 TBS에서 일하세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네 그래요 했더니 TBS 찐팬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영어 방송은 안 들어보셨대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영어는 제가 잘 못해서 이러는데 일단 들어보시라고 했는데 혹시 들으시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더 친해져 볼게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 Yeah, it's so funny because sometimes you would have to stay waited to get your car repaired. So yeah, during that time, I got a chance to have this nice conversation with this guy and it was quite fun. 그래서 저는 좀 뭔가 가격도 합리적이고 믿음도 가고 이래서 뭐 바가지 같은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이 정비센터를 좀 자주 갑니다. 혹시나 뭐 필터를 교체를 한다거나 뭐 등등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가는데 단골 맛집? 단골 맛집은 저쪽에 그 잠실에 칼국수집 가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뭔가 뜨끈한 국물에 칼국수 땡길 때 그쪽 많이 가고 거기 사장님이 되게 친절하시거든요. So for me, I think I look for a place where the owner is really kind to you. 좀 이 친절함이 저는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근데 거기 칼국수집 사장님은 진짜 막 흐뭇하게 막 쳐다보시면서 막 진짜 이것저것 다 알아서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다 갖다 주시고 he's just perfect. He knows when to serve. He knows when to be nice and everything. So yeah, I'm always eager to go that place, go to the 칼국수 place.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차례네요. 여러분들의 맛집이 전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의 단골집이 궁금하거든요. So let's all talk about that. 우리 모닝 그루버들께서 오랫동안 다니고 있는 단골집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신청곡도 있으면 같이 틀어드릴게요. And also, if you're watching me on Visible Radio at this moment,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맞네. 여러분들, 보이는 라디오 켜두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유튜브 채널 TBS EFM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Alright, 김.
미, 영 팀장님을 찾는 노래죠. 김미영, 김미영, 김미영 팀장 베이비 브루노 마스 트레저.

So, dear our morning groovers,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a long, long time? And also, I would like to know what made you become a regular there? 오늘 단골집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단골집, 그리고 또 단골이 된 이유 등등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체육부장님이 보내주셨네요. 저는 동네 옷가게 단골인데요. 계기가 밀착 마크를 하지 않으시면서 아주 무신경하시진 않고 적당한 거리를 두신 게 좋았어요. 지금은 양말이나 저한테 어울리는 옷 한두 개는 서비스를 주세요. 아이들과 같이 가면 젤리나 간식도 꼭 챙겨주시면서 예뻐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오늘 저는 필라테스 다시 재등록했습니다. 전에 6개월 다니면서 크게 흥미를 못 느꼈는데 아이들이 운동 가는 곳에 성인 필라가 있어서 핸드폰 하면서 기다리기는 싫어서 등록해 버렸습니다. 아이들 운동하는 동안 저는 다른 엄마들과 수다 떨지 않고 운동하는 여자 하려고요. 아, 어쩜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뭔가 뿜뿜 멋있고 그런지 우리 체육부장님, such an amazing person indeed. Anyways, according to 체육부장님, she likes to visit a clothes shop that she visits often. That is because the person, the owner there, I suppose, doesn't try to get too close to 체육부장님 and try to keep some sort of a distance, but at the same time, they are doing great job and they have great services too. They even sometimes give some snacks to their children too. 그러게요.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 많잖아요.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친한 척하고 막뭐 질문 같은 거 조금 너무 많이 하고 이러면은 약간 와우 이러면서 거리를 약간 두게 되는 그런 게 있기는 하죠. 그죠? 암만 체육부장님이 뭔가 이 성향에다가 붙임성 좋고 하셔도 너무 이렇게 다가오고 이러면은 약간 부담스러워서 어디 딴데 없나? 이런 생각이 들순 있어요. And it's great that you have made a decision to register for Pilates while you drop off your kids on their lesson. 그래요. 나는 뭔가 생산적인 걸 하겠다. 의미 없는 수다보다는 난내 몸을 위한 운동을 하겠어. 이런 애티튜드인 것이잖아요. 그럼 지금 뭐뭐 하시는 거세요? So, what are you doing in total for a workout? You swim, you go to the gym, and you go for Pilates? 아, 수영은 안 하시나? 여러 가지를 하시는 것 같은데, 문자만 읽어도 건강해지는 느낌이 나서 너무 좋아요. 자, 우리 킴스 팬 모닝그룹어. 제가 서초동에서 16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 그때 서초동 땡땡이라는 육회집을 정말 자주 갔었습니다. 가수 이문세를 닮으신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지금은 연예인보다 더 예쁘신

여사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후 예전만큼엔 자주 가지는 못하지만 혹시나 가시는 분들 더덕 육회랑 박살 사시미 추천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o you mentioned about this place in Seocho-dong that you used to go very often, and the owner looked like 이문세, and the owner now looks really, really beautiful. 오, 사장님이 확실히 매력이 있으면 자주 찾게 되는 그런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각인이 좀 오랫동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아닐까. 근데 맛돌이인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냥 음식 자체가 맛있어서 가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멀리서 이렇게 또 찾아오고 이사 갔는데도 갈 정도면은 진짜 맛돌이거든요. 정말 찐 맛집이랄까? 한번 뭐 방문을 해볼까요? 제가 킴스팸 모닝그루버 이름 이렇게 되면 뭐 할인받는 거 있을까요? 아, 킴스팸 모닝그루버 아시나요? 막 사진 보여드리면서 이분 아세요? 막. 어쨌든 여러분들 너무 재밌습니다. 이 맛집 혹은 뭐 자주 가는 숍다 좋으니까 내가 자주 가는 단골집에 대해서 사연 그리고 신청곡까지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So I'll keep waiting for your messages to come in about your go-to spot, okay? Here is Jackson 5, Never Can Say Goodbye.

0: I'm back, morning groovers. 우리 무늬무늬 줄무늬 morning groover left a comment saying hello. Good morning to you also. And Justin morning groover left a comment. I think it's been about 2 weeks since I started listening to this on my way to work. You have such a great voice. I'll keep listening in the future. Ooh, thank you. This kind of message really makes my day. thank you, Justin, for making your time to send in this message on your busy, busy morning commute. Consider yourself now a morning groover. I officially let you become a morning groover, aka the part-timer, 알바생스. Have a great day. 우리 사이치리, Noah and Ryan's mom said, Good morning, 사마피디님. 오늘 고2의 첫째 아이 모의고사 날이에요. 중학교 때보다 100배는 열심히 하는 모습 기특하고 늘 자신감을 잃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Ooh, big exam day for your kid, for sure. 아니 뭐 그 자신감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응원해주는 엄마가 있으면은 절대 잃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시험도 잘 치르길 바랍니다. 앞으로 또 공부 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아주 우리 노아 앤 라이언스 맘처럼 든든한 엄마가 있어서 정말 힘 뿜뿜 내서 더 열심히 할 거라고 믿습니다. What a lovely message. I cheer for your children too. 응원합니다 제가. Okay, so let's get back to our topic.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 오늘 다 공유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예요. So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quite a long time? 글쎄요. 이 단골의 기준이라는 게 좀 모호할 수는 있는데요. 뭐 한 세 번 정도 방문하고 단골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어디 맛집 같은 데를 세 번 연달아 가는 건 쉽지 않으니까 나 여기 단골이야 라고 할 수는 있겠는데 뭐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 So anything counts, morning groovers. Even though you have visited the same place for only 3 times, yeah, consider that spot a go-to spot for you, okay? So it doesn't really matter. So let's all talk about it. 우리 서비 모닝 그룹어. Good morning. 저는 미용실이요. 아들 둘 데리고 한 달에 한 번씩 가고 있는데요. 늘 자르던 대로 잘라주세요 하면 편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ah, if you have a spot designated spot for your hair salon, you don't have to say much because they know the style that you want to have. So they would just cut it for you automatically without even asking. So it's pretty comfortable and convenient that way.
1: 미용실 그런 이유로 단골이 되고 이왕이면 한 군데 가는 게 편하기는 하죠. 그쵸? 구구절절 막 소개하고 설명하고 이럴 거 필요 없이 에, 늘 하던 대로요.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근데 늘 하던 대로 잘 잘라주다가 한번 뭔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배신감이 밀려옵니다. 여태까지 잘 잘라주다가 왜 이번엔 이렇게 잘라줬지? 하면서 그래서 이게 단골 손님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You know, from their perspective, it's not really easy for them to maintain this kind of regular customer because they have to give you that same hairstyle every single time. And I believe that that's such an expertise area for sure.
0: 그래서 전문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아, 미용실 정착을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도 미용실 여기저기 막 가거든요. 염색도 새로운 데서 하고. 근데 for me, it's not much of a work for me, actually. I don't mind introducing myself. I don't mind talking about the concerns that I have about my hair.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긴 하는데 하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가지고 매번 새로운 데 가고 I kind of like enjoying the same different vibe.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새로운 데를 좀 경험하고 막 그런 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마음에 드는 데 있으면 저도 정착을 할 것 같기는 해요.
1: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still you have some time to let me know about your go-to spot.
0: 내가 아는 나만의 단골집이 어디인지 단골

소리된 계기 등등과 함께 보내주시면 소개해 드릴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보는 라디오 시청 중이시면 TBS EFM 유튜브 스트리밍으로 무료로 또 참여 가능하십니다. For me and 박원희 팀장님, we have this spot where we enjoy our brunch every single time after work. 그래서 거기가 단골이라고 하긴 하는데, 뭐, 그 누구도 우리를 뭐 알아보거나 이러진 않아요. 예. 어쨌든 우리는 거기 단골집이라고, 예, 호언장담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지만. 자주 가면 단골인 거죠. 어쨌든. 몇 번을 간 건지 진짜 뭐셀 수도 없어요. 몇번 갔을까요? 뭐 한 50번? 50번까지는 아직 아닌가? But anyways. 여러분들 단골집 어딘지 알려주시고요. Here is Diana Ross. I'm coming out.

Oh yeah, good music, good vibe, only on Morning Groove, the best radio show for your morning commute for sure. And more Morning Groovers are rushing into this program saying hello, 하진님 오셨고요, and hello, Benny, listening from the Philippines, as this is a Global K Radio. 예전에 슬로건 공모한 적 있었거든요. 지금 Bringing Korea to you, TBS, 이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제가 공모를 한 게 제가 밀고 나간 게 글로벌 K 라디오였습니다. 지금 게 훨씬 난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어디 어디 단골집이세요? Isn't it awesome? Let's just say that you have designated a place to be your go-to favorite place. So let's just say that you like to go to that place often because you enjoy going there. And if that place is there for you all the time, don't you feel really grateful? Because obviously, we're going through economic recession, so it's not really easy to maintain a place or shop if you're owning it. But yeah, sometimes I actually feel really grateful about the fact that I'm still able to go to that favorite spot that I like to go to. 좀 내수 경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특히 요식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좀 쉽지 않잖아요. 운영을 하고 유지를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하는 장소가 오랜 시간 동안 그 똑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어주면은 요즘은 세상 좀 고맙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또 예를 들어서 맛집이면은 맛있으니까 오래 롱런하는 것도 있긴 하고요. 그러니까 그 맛 제발 변하지 말아다오 약간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오케이. Where is your go-to favorite spot, Morning Groovers? 여러분들 어디가 단골집이에요? 뭐 네일샵, 미용샵 뭐 다 좋습니다. 뭐 피부과, 병원, 병원도 좋네요. 내가 자주 가는 병원? 병원은 자주 가는 게 좋진 않지만 뭐 어쨌든 우리 얼짱님께서는요. 모닝 그루브 단골입니다. 크크. 여기 사장님들이 저 알아봐 주시고 얼짱이라 불러줘서 너무너무 좋아요. 롱런 하세요. 나의 모닝 그루브라고 해주셨습니다. Oh, 너무 귀여우셔라. So Morning Groove is your go-to favorite place because people would call you 얼짱, the beauty. So you want us to do our broadcast for as long as we can. Thank you for this sweet, sweet message. 어쩜 이렇게 또 사랑스럽게 메시지를 보내주셨을까? 솔직히 그 어디에도 없긴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저희가 호명해드리고 닉네임도 다 기억해드리고 이렇게 또... 우리 DJ 바의 선곡 활약과 함께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닝그루버들. 죄송해요. 좀 건방져졌죠? 사장님이 좀 겸손해야 되는데 이 집 사장님 좀 겸손 가는 거리가 멀어요. So obviously the owner of this place cannot be unmodest because she's so full of herself. But as long as you guys are enjoying listening to this show, that's all that matters.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저희 동네에는 음식점이 엄청 많은데요. 가족 모두 좋아하는 곳은 닭갈비 식당입니다. 일단 재료가 신선하고 양념도 맛있고 타이머 이용해서 맛있게 조리해 주시고 3인분 이상 주문하면 피자도 한 판 서비스로 주셔요? 오, 부부가 운영하시는데 음식에 진심이시고 손님들을 친근하게 대해주셔요. 그리고 김치전 코너에서 마음껏 셀프로 부쳐서 먹을 수 있는 라면도 한 개 무료로 끓여 먹을 수 있어요. My favorite place is a spicy stir-fried chicken restaurant. The ingredients are fresh and the sauce is delicious and they use a timer to cook everything perfectly. Plus, if you order three or more servings, you get a free pizza. And that's so amazing. It's run by a married couple who are truly passionate about their food and treat their customers so, so warmly. And on top of that, there is a kimchi pancake station where you can make your own kimchi pancake by yourself. And they give you even one free packet of ramen to cook yourself too. 와, 여기 가면 일단은 먹는 재미도 있지만 이렇게 막 좀 조리하고 그런 재미도 동시에 누릴 수 있겠네요. 되게 재밌겠다. 가족들이랑 같이 가면은 한 명은 전부치고 있고 한 명은 또 피자 막 나와가지고 신나게 와 피자다 하면서 막 피자도 먹고 여기 어딘가요? 피자를 준다고요? 우리 박은혜 팀장님이 눈이 반짝반짝하는 게 여기까지 다 비치고 있는데요. 이 근처면은 저희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디에요? 어디에요? 아 근데 김치전 코너 아 근데 이거를 저는 가끔씩 생각해요. 아 그냥 해주면 안 되나? 그냥 김치전을 맛있게 잘 못하는 사람으로서 바삭바삭하게 예. 걔가 뭔가 이렇게 거기서 하고 있으면 김치떡을 만들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아쉽네.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면 되겠다. 이게 또 어쨌든 그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는 서비스니까 이왕이면은 그냥 좀 멤버가 좋으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해보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재밌네요. 여러분들, 단골집 꽤나 많으시네. 몰랐어요. I never got to figure out that each and one of you would have this kind of favorite spot, your go-to spot. So keep letting me know. 계속해서 알려주실래요?

에어 단골집 어디 있는지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요. Let's now take a song break, shall we? Here is USA for Africa. We are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And hello, good morning. Welcome back. You have tuned into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Thank you, everyone, for staying tuned. More Morning Groovers are checking in. 우리 별초록 Morning Groover, 안녕하세요. And 5807 김종준 Morning Groover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Hello, hello. 코코 Morning Groover, 안녕하시고요.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또 출첵 문자 남겨주시고요. 신청곡도 같이 보내주세요. You can always say anything that you would like to me or even request a song by sending in your text messages.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About our go-to spot, our favorite spot that we like to go to very often.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Dr. Paper Morning Groover says, 연희동의 주민들만 알고 있는 최애 땡땡 고깃집입니다. 우선 고기가 정말 맛있고요. 반찬이 엄청 깔끔해요. 특히 갈매기살은 먹어본 중에 최고였어요. 단골집인데요. 쭈니네 추천받고 왔어요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신경 써주시지 않을까 싶고요. 서비스는 주실지는 모르겠네요. 단점은 사장님이 혼자 운영하시는 가게여서 사람이 많을 땐 조금 느릴 수 있어요. 올드팝이 잔잔하게 흘러나옵니다. 야, 여기 우리 모닝그루버들 취향 저격이다. 그쵸? 올드팝 나온대요, 여러분. 고깃집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운치 있게 올드팝 들으면서 거리는 갈매기살 먹을 수 있게요. So Morning Groovers, if you would like to know about this place more specifically, if you want to know the official name, come and join our open chat room. 우리 오픈 채팅방에 여기 지금 막 다 주소 공유되고 막 난리 났어요. 연희동 가기 나쁘지 않은데 저도 한번 가고 쭈니네 추천받고 왔다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So they say that the owner owns the place pretty much by himself. So when it's crowded, it could be a little busy over there. So it could take some time for you to order. But that's okay as long as it's tasty. 좀 여유를 두고 가면 되겠네. 꿀팁이네요. 아, 맛있겠다. 여기 나중에 썸머가 이렇게 집게 들고 고기 굽고 있으면은 한번 인사 건네주세요. If you ever run into me over there, just say hello to me. Don't be shy. 자, 그 다음에 광명에 살고 있는 우리 8살 전소미 양 1855 Morning Groover says, 안녕하세요, 썸머 언니. 소미예요. 언니? 제 딸뻘 아닌가요? You're pretty much my daughter. 근데 이런 거 얘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언니라고 부르고 싶으면 언니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냥 우리 소미 씨 부르고 싶은 대로 막 불러요. 예, 썸머 언니 너무 좋네요. 어쨌든 The message continues. 5살 때부터 아침마다 듣고 있어요. 오, 진짜? 우리의 단골집이라고 모닝그루브가. 아, 그 뒤에 갈비집이 나오는구나. 죄송해요. 모닝그루브가 우리 단골이라고 한 줄 알았네. But wow, you've been tuning into Morning Groove since you are 5 years old. How great is that? 맞아요. 모닝그루브가 시간이 좀 흐르기는 했어요. 2023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이렇게 또 여러분 모닝그루브와 함께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기특한 우리 전소미 양. They're talking about their favorite go-to spot and that is a place in 광명. A Korean barbecue place, another Korean barbecue place. 갈비집인데요. 광명에 있는 이 참숯과 특제 소스로 맛이 너무 좋다고. 하, 갈비 즐길 줄 아네 우리 전소미 씨. 갈비 이 참숯 그 불맛으로 먹는 거거든요. 이 소스도 적당하게 또 이렇게 고기에 딱 버무려져가지고 너무 달지도 않고 또 담백한 맛을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계속 들어가요. 밥이랑 먹어도 너무 맛있고 이 갈비는 또 밥이랑 먹어야 되거든요. 쌈 싸먹기도 맛있고. 배고파. 여러분들 주로 이제 단골집이 맛집 위주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정보까지 제가 좀 겟하고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I'm getting all of these different kind of information about your go-to favorite food place. A lot of you guys are foodie. I like it. 여러분들 제가 부지런히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연희동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좀 더 가까워가지고. But anyways, 우리 전소미 양께서 신청곡을 보내주셔가지고 띄워드릴까 해요. So this song is going out to 전소미 양, 광명에 사는 우리 예쁜 전소미 씨를 위해서 we're gonna play this song for her, Blackpink, 띠어!

Mic check, mic check. 5, 4, 3, 2, 1 YouTube with or without you. It is time for 노래방. 코인을 넣어주세요. 동전을 넣어주세요. Please insert your coin. 5, 1, 2, 8. Next song will be reserved. 다음 노래 예약 완료. 좋아요, 여러분들. I don't know if you know. Probably you would know that I'm a huge rock lover. 저는 또 락 음악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soft rock, modern rock, 뭐 어쩌고저쩌고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heavy metal 저는 다 좋아합니다. I like everything. 저는 락, 기타와 드럼 있는 거 굉장히 좋아요. 드럼은 윤동혁 감독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It is time for Queen 노래방. Queen 노래방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노래 쭉 이어가면서 노래 듣는 시간, 또 불러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노래 좋아하신다면 함께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래를 조금 더 섬세하게 듣기 위해서 이어폰 장착했어요. 아, 아주 멋진 밴드죠. 아, 왜 With or without you.

어쩌라는 거예요? Can't live with or without you, so what am I supposed to do? 뭐 어쩌라는 거죠? 네가 있어도 못 살고 없어도 못 살고 뭐 어떡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and sad time.
1: My body,
0: my body bruised.
2: 난 막 멍들어버렸어. What am I supposed to do? I'm all bruised, everyone. Anyways.
1: 밖에서 바구니 팀장님이 오늘 노래에 왜 이렇게 진심이냐고 해주셨는데 'cause I feel like it. I feel so light right now. 지금 몸이 너무 가벼워요. 너무 많이 불러서 깜놀했다고. 아, 이제 좀 노래방에 좀 집중을 하기로 했어요. Because this is what 노래방이 all about. Because what I do is I keep talk like an MC of a 노래방. 근데 원래 노래방은 MC가 없잖아요. So I might as well just sing, you know? 아, 알았어요. 은근히 우리 바구니 팀장님이 또 TMI 퀴즈 궁금해 하시는구나? 아, TMI 퀴즈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 부분 부르고 싶은데, 이거 부르고 하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분 불렀으니까. We're gonna be giving out some TMI quiz for you. 노래방에는 항상 TMI 퀴즈가 곁들여지거든요. So today's question. What do you think Summer had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여러분,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똑같은 걸 먹었어요. 과연 썸머는 두 끼 연속으로 뭘 먹었을까요? What on earth did Summer eat yesterday? Two meals in a row.

0: row. The same thing. Two meals in a row. Can you guys do this? 여러분들은 두 끼 이상 같은 음식 드실 수 있나요?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어제 썸머가 도대체 두 끼 연속 뭘 먹었길래 일어나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문자번호 #1013으로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뭔지 한번 보내주실래요? And also participate for free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뭐 오픈 채팡 뭐 다 좋습니다. 어떤 네트워크도 좋으니까 just leave your answers over there. 썸머가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것 그리고 심지어 맛있게 먹었습니다. And I actually quite enjoyed eating that meal two times in a row. 과연 뭘 먹었을까? 정답을 알아맞혀주세요. 과연 어떤 우리 알바생 모닝그룹어가 정답을 즉각적으로 맞힐 수 있을까? 너무너무 맛있게 먹은 이것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두 끼 연속 가능 가능? 몇 가지 가능? 몇 개까지 가능할까요? 음식이 맛있다면 If a food is really tasty, if you're eating like your favorite dish or favorite meal, like for how many times can you eat in a row? 궁금해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다음 Rock and Roll Rocker 0879 Aerosmith I don't wanna miss a thing 재생 좋아요, 여러분들. Aerosmith 나왔습니다. I don't wanna miss a thing. 단 한 가지도 놓치고 싶지 않아. Aerosmith, Armageddon OST죠, 여러분들. Did you guys see this movie? 굉장히 또 고전 우주 영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I could stay awake. 가볼까요, 여러분들?
1: I could stay awake just to hear you breathe.

just miss you, babe. And I don't wanna miss a thing. 체육부장님, 와우, 아마겟돈은 클래식이죠. 우리 아이들이 썸머님 웃음소리 듣고 싶대요. 우리 아들은 썸머님 흉내를 계속 내고 있어요. Well, your son actually follows me? 어떻게, how does your son mimic my voice and my tone and everything? 어떻게, 어떻게, 뭐라고 따라하던가요? 궁금해. Okay, if you wanna hear my laughter, make me laugh. 저 웃겨주셔야죠, 우리 모닝그룹어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버튼만 누르면 웃고 막 그렇습니까? That's impossible. I'm not a robot. 우리 아드님, 체육부장님이랑 데이트 또 언제 하세요? 두 분 데이트하는 거 되게 보기 부럽고 막 그래요.

good after you do it. 하고 나면 기분 좋아져요. And I don't wanna miss the day. 박진영 창법. Yeah! Jim Spellman인 그룹어. 수세미를 주셨을 리는 없고. 파스타? 여보세요. 제가 수세미를 왜 먹습니까? 제가 수세미 먹게 생겼어요. So, 파스타. 어. 저는, 아, 면은 약간 두끼 연속으로 못 먹겠어요. When it comes to eating noodles, I can't eat it two times in a row. 밖에서 바구니 선생님이 왜? 약간 이러시는 것 같은데. 약간 면은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if I eat noodles for lunchtime, I would have to eat something else for dinner time. I don't know why. I don't want to close my eyes. Don't want to close my eyes. 여러분들 다 같이. Don't want to close.

우리 선생님 그래봐. 3만 원하게 죽기 연속으로 먹은 거 이슬? 왜요? 언제쯤 이슬만 먹고 살아요, 인가요? 제가 좀 요정 같아 보였나봐요. So, I look like a fairy, right? So, it looks like I only eat like a moisture drop for my meal. 말도 안 돼요. 나름대로 잘 먹습니다. 네, 여러분. 능력만 된다면, 소화력만 좋아진다면 하루 제일 먹고 싶어요. 땡땡. What did summer eat two times in a row? 정답.

Sizzling Steak. 제가 얼마 전에 스테이크 먹으러 갔는데 많이 먹고 싶었는데 관절이 아파가지고 제가 미디엄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약간 미디엄 웰던으로 구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아팠어요. Give up forever. 그쵸, 그 that was Iris입니다.

모닝 그룹의 쌈마 PD님 노래 억수로 잘 부르시네요. 여러분 노래는 자신감입니다. It's all about confidence. 못 부르든 잘 부르든 내가 부르겠다는데 그죠? You know, feel like nobody's in the studio. I can do everything by myself. 여러분들 그냥 그 누가 있다고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부르는 그 순간만큼은 즐겨주시면 누구든지 잘 부를 수 있어요. 노래들이 낮아서 그래요. 제가 다 남자 보컬 노래만 골랐잖아요. The world to see me, 'cause I don't think that they understand when everything's made to be broken. Made to be broken. 내가 누군지 알아줘. I just want you to know who I am. I'm Summer. 안녕하세요, 썸머예요.

0: 끌어올리고 있어요. 달아오르고 있어. Let's go, everyone. 옛날 노래 특집.
1: 반주가 길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업계에서 정답을 뚝배기로 드실 뻔했다던 삼계탕? 삼계탕이요? 오랜만에 좀 먹고 싶은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힌트 드릴게요. So what did Summer eat for two meals in a row yesterday? 썸머가 어제 두 끼 연속으로 먹은 거. 자, 집에서 먹었습니다. Because I was working at home yesterday all day long. So, take a guess. 제가 집에서 직접 만들어 먹었어요, 이거를요. 과연 무엇을 두 끼 연속으로 먹었을까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시고요. SHV, 모닝그룹어. SHV? 신흥배 모닝그룹어신가요? 어쨌든. 출근길 라디오를 듣다가 텐션에 놀라 보이는 라디오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노림수예요. 놀라셔가지고 아주 그냥 얘 뭐야? 하면서 보는 라디오 한두 번씩 켜시라고. So that was my intention. You know, you guys being surprised at my tension and energy and just come join the Beable Radio. 민준님님께서 오늘 선곡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노래방만큼은 저에게 선곡권을 부여해 주시거든요. So DJ Bog gives me the chance to select songs for this particular segment and I'm loving it. 제가 다 우리 DJ 바한테 보고 배웠어요. 정답은 떡볶이라고. 땡땡땡. 와, 저 떡볶이도 절대 한 끼 이상 못 먹어요. 물립니다. 물려. 뭐 다양한 답들이 오고 있는데 힌트를 좀 더 드려야겠나? 여러분, 분식은 맞습니다. 우리 마이클 팔로우님께서 마라탕이라고 해주셨는데 썸머님 복면가왕 한번 나가시죠? 한 표 줄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마라탕 일단 땡이고요. 본명가은 누구로 나가요? 뭐, 루이 암스트롱, I see trees of green! 뭐, 이거요? 모르겠네. 누구로 나가는지까지 적어주시고요. This is Blink 182. All the score things. 같이 할게요.

오리지널 메카 록앤롤 에브리원 록 네버 다이즈. 좋아요. 공산 그리모닝 그룹 떡볶이 아닌가요? 전 3개도 가능합니다. Oh, there's someone who can actually eat 떡볶이 for 3 meals in a row. 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아, 이 정도는 먹어줘야죠. 코리안이라면 떡볶이 3개 이상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는 글렀네요. 저는 아니고요. 여러분, 제가 직접 만들어 먹었다니까요.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 김치찜이라고. 땡땡땡. 저는 김치찜 만들 수 없어요. 어려워요. 캔 모닝그룹 카레라고. Curry is not the answer. Summer made it by herself yesterday. 자, 오케이. 여러분들 마지막 힌트 드릴게요. 분식인데 제가 두 끼 이상 먹은 건. 잘 말아줘.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맞습니다. 김밥이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김밥 말기에 좀 빠졌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많은 것 같아요. So I love making kimbap to myself because I get to include my favorite ingredients. 그래서 저는 소고기 볶고, 그다음에 비싼 시금치, 요즘 시금치 되게 비싸잖아요. 시금치 삶아서 양념하고, 당근채 썰고, I add a little bit of egg. 그리고 무까지 넣어가지고 참기름 착착 발라가지고 그렇게 김밥을 만듭니다. So that is my style of kimbap. Nothing extra special, just a basic kimbap. But then when you make kimbap, you don't just make one row of kimbap, right? 김밥은 사실 참고로 재료가 많기 때문에 많이 만들잖아요. And the fact is that I live by myself, so I get to have all of that for myself. So that is why I just had to eat kimbap a lot yesterday for myself. 네 여자 친구 달래 여친 시켜주세요. This is Avril Lavigne, Girlfriend. 이게 사실 남의 여자를 뺏는 노래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도덕적으로 맞진 않지만, but anyway, I love Avril Lavigne. 금발의 Avril Lavigne 시절이군요. 우리 0392 모닝그룹. 분식이라고 하시면 비빔만두, 채소랑 새콤하게요. 보내다 보니 너무 먹고 싶네요, 라고 이렇게 또 본인이 드시고 싶은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쨌든 정답은 김밥이었습니다. Alright, morning givers. Time's up. 제가 정답도 공개했고 했으니까 이제 물러가도록 할게요. 하지만 돌아올 거예요. Here is Avril Lavigne, Girlfriend.

우리 호빵맨 모닝그룹어 얼마 전부터 듣기 시작했는데 썸머님 덕분에 기분 좋게 아침 시작되네요라고 해주셨습니다. Thank you so much. 이렇게 또 발견을 하셨군요. 네, 썸머 발견 성공. 저희 너무 아쉽게도 생방송을 월수금밖에 안 해가지고 이게 진짜 아쉬운 부분이에요. Yeah, it's really unfortunate how we can only get Monday, Wednesday, Friday lives only. 이 화목은 재방송이 나간다라는 점, 아유 괜히 알려드렸나? 가끔 모르고 그냥 들으시는 것 같긴 하던데, 여러분들. 어쨌든 생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는 날이 원래 금요일이었는데 월수금으로 늘어난 건 좋은 거예요. 우리 TBS 더잘 돼가지고 매일매일 생방송 정상적으로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호빵맨 모닝그룹어, 호빵맨 아이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호빵맨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머리 뜯어가지고 이렇게 주잖아요. 얼굴이 빵이어가지고.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아침 든든히 챙겨 드시고 출근길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모닝그룹과 함께요. 좋습니다. Let's go back to MG Q&A. 내가 오래 다니고 있는 나만의 단골집. Do you have a go-to spot that you have been visiting for a long, long time? 우리 단골이 좀 많은 우리 모닝그루버들인데요. 한번 더 알아볼까요? 코코 모닝그루버. 그럼 저의 단골은 선곡 맛집 모닝그루브네요. 늦잠 잘 때, 늦잠 때문에 매일 출석은 못하지만 늦게 귀가해서 새벽에나 자야 하니 이해 부탁합니다. Of course, of course. It's not easy to send in a check-in message every single day here on Morning Groove because we start at 7 o'clock in the morning. 아침 7시부터 솔직히 대체적으로 우리 기분도 안 좋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있는 것 자체가 더 자고 싶은데. 근데 이렇게 또 모닝그룹 재생하고 출첵 문자까지. Yeah, it's quite a lot of effort. And I really appreciate you guys for doing that. You guys are doing really, really great. 우리 코코 모닝그룹 늦잠을 많이 주무시는군요. 밤 11시에는 재방송 나가고 있는 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홍보가 어딨습니까? 하루 종일 모닝그룹이에요. 우리 조국 모닝그루버, 굿모닝입니다. 저희 단골집은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땡땡 고깃집입니다. 사장님과 직원분들이 모두 모두 친절하시고 무엇보다 고기가 맛있기로 좀 소문이 난 가게입니다. 유명한 축구선수 데이비드 베컴도 와서 식사를 하고 가신 가게입니다. 베컴 덕분인지 몇년 전에 토트넘 구단이 방한해서 선수들도 먹고 간 고깃집입니다. 혹시라도 가실 분들은 사장님께 제 이름 얘기하면 소정의 서비스가 제공될 겁니다. 공복 13시간째인데 단골집들 얘기하다 보니 많이 허기지네요. 와우! So this go-to Korean barbecue restaurant in 여의도 looks like David Beckham has visited this place and also Tottenham soccer football team too. 이 정도로 유명한 곳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웬만한 여의도 맛집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이 고깃집을 제가 가보지 못했네요. 우리 조국님의 또 단골집이라고. 축구 선수들 직관을 혹시 하신 건 아니시죠? 그냥 자주 가신 단골집인데 이게 워낙 맛이 있다 보니까는 유명한 사람들이 다또 알아서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나 봅니다. 어디 고깃집일까나? 상호명을 저희가 소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저희 라디오 공영 방송이니까 제가 한번 또 이따 메시지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지도에다가 조금 표시 좀 해놓도록 할게요. 뭔가 사심이 담긴 방송 같은데? 제가 맛집 알고 싶어가지고 여러분한테 물어본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재밌잖아요. 단골집 얘기하는 거. 여의도에 진짜 오래된 맛집들이 많아요. This is really special about 여의도 is that they have a lot of restaurants, old restaurants that have been maintaining their place for a long, long time. 굉장히 오랜 동안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만큼 또그 전통을 자랑하는 맛집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여의도에 그런 숨은 맛집들 찾아가는 재미가 또 있죠. 좋습니다. 단골집 사연 조금 이따 더 소개를 해보고요. We actually have a song request from 사뚜기 모닝 그루버 7677 사뚜기 모닝 그루버께서 새로운 9월도 모그 식구분들 모두 행복한 일만 가득하세요. 사뚜기 알바생 올림 착착착 차근차근 착실하게 알바를 해주시는 사뚜기 모닝 그루버신데요. Yes,
This is such a nice message for a new month. As we are embracing a new month, September, we're going to do just fine. We're going to be healthier and we're going to pursue our little goals just little by little. 뭐 소소하게 차근차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하면서 이런 맛집들도 좀 가면서 기분 전환도 하는 그런 9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청곡 Wherever You Will Go The Calling 신청해 주셨네요. If I could, I'm going wherever you will go. Whoa, whoa. 옛날 노래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네가 어딜 가든 난 다 쫓아가겠다라는 거잖아요. 굉장히 직관적인 사랑 이야기가 많았던 Back to the Early 2000s. Here is the calling. Wherever you will go.

And I'm back. A big apology in advance. 우리 호박맨님께서 호빵맨 유, 저 호박맨인데라고 죄송해요. 영어로 HOBANG man 이렇게 나와 있어서 호박맨? 혹시 호빵맨 아닌가 이러면서 제가 호빵맨이라고 죄송합니다. 우리 호박맨 모닝그루버 이것도 발음 잘해야겠네요. 호박으로 들릴 수도 있어가지고 발음이 쉽지 않아요. 호박맨 좋습니다. 앞으로 제가 잊지 않고 기억해둘게요. 다음에 제가 호빵맨이라고 부르면 저는 세균맨이라고 불러주세요. 하이후웨요. 제가 너무 좋아했어서 그래요. 이 호빵맨을 찐팬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제가 호빵맨이라고 이렇게 실수를 딱. Anyways, thank you for joining the crew, 호박맨 모닝그루버. 우리 포포도 모닝그루버, 와, 진짜 오늘 선곡 하트하트.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우리 DJ 바구니 팀장님. 밖에서 또 이제 열심히 선곡을 하고 계시고. 선곡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상호명들 막 보내주시고 계잖아요. 이 상호명들을 일일이 또 검색해가지고, 상호명이 진짜 존재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계세요. 진짜로 존재하면은 다 가시려고, 맛집을. 워낙 푸디셔가지고, so she's such a foodie, so I believe that she would be really eager to visit all of these places mentioned by you guys. So I think she wants to thank you guys, DJ 바. 그래서 오늘 선곡이 조금 더 신나게 들린 걸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들. 우리 망구플래닛 모닝그룹어, 저도 얼마 전부터 듣게 됐는데, 썸머피디님 텐션에 출근길이 너무 즐겁네요. 정말요, 정말요? 이러면 저 텐션 더 올라가가지고 여러분들 진짜 안 듣는 사람 없을 정도로 모닝그룹 유명해지면 어떡하죠?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출근길 이왕 하게 되는 거 즐겁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You know, we can't choose not to work every single day in the morning, right? Well, if we are in that situation, at least don't be forced to work. Just try to enjoy that given time. And I always try really hard to give you that atmosphere. 그래서 아침만큼 조금 신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다. 아침의 기분이 내 하루의 기분을 다 좌우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함께 좀 즐겁게 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루시아 모닝그루버, 저는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는 걸 기준으로 단골집을 정해요. 요즘은 회사 근처의 커피 가게를 사장님과 얼굴 보며 인사하고 커피를 받고 있답니다. 동교동에, 이거 발음 잘해야 돼요. 이게 땡땡 처리가 돼 있어서 시땡 사장님 라떼 맛있어요. 부디 떠나지 마세요. 시하고 이렇게 별표가 나와 있거든요. 상호명이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시 블라블라블라 사장님 라떼 맛있다고. So you're talking about a cafe in 동교동 area that starts with 시 블라블라블라. 사장님이 진짜 중요하다니까요. 이게 영업을 하려면 뭐 이제 규모가 크면 알바생들 쓰고 해야겠죠. 하지만 if you really want to connect with the customers, yeah, you would have to be upfront and try to say hello, try to remember everything. 이게 되게 역할을 좀 크게 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주는 거? 그게 또그 상대방한테 기억에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그렇고 막 채널에 있는 사람들이랑 굉장히 그 작은 커뮤니티가 막 생성이 되잖아요. 그 단골집을 찾는 이유도 모닝그룹이라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라디오를 찾는 이유도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We're creating our own universe in different sectors these days.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관계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라떼 먹고 싶으면 또이 동교동의 시 땡땡땡 방문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 글자니까는 시땡 이게 맞는 것 같기는 해요. So you guys are sharing all of these different places in our open chat room, and I'm loving it. And I am going to go through them once again, if I have more time.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들여가지고 한곳한곳 제가 좀볼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픈 채팅방에다가 많이 공유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박은혜 팀장님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거예요. S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haring all of this. 우리 선셋 모닝그룹어, 선모 누나 선곡 맛집, 코너 맛집 모닝그룹에서 우리 단골 손님들을 위해서 이곡 함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Do you remember the 21st night of September? So what exactly happened on the 21st night of September? Nobody knows.
정말 미스터리스합니다. 21일에 9월 이게 가사에 왜 있는 걸까요? 궁금한 상태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his morning as well.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song,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